맹자 삼락 가운데에서 첫 번째 즐거움은 부모님이 오래도록 함께 살아계시는 겁니다. 두 분이 해로하시는 모습은 자식에게는 더 없는 기쁨이 되는데요. 맹자가 군자의 즐거움 가운데 첫 번째로 삼을 만도 하다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 잘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즐거움이라고 하는데요. 자식이 아플 새라 다칠 새라 늘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키우고 잘 자라나기를 바라십니다. 심지어는 90살 부모가 70살 자식이 외출할 때 차 조심하라 하는 말도 잊지 않으시죠. 계절이 바뀌는 무렵이라 우리 부모님 건강에 신경 많이 쓰입니다. 오늘 부모와 자식 사이의 애틋한 마음, 산책길 문을 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산책길 첫 곡으로 영산회상 중에서 타령 들려드립니다. 곽태규의 피리, 송인길의 가야금, 조유회의 양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조유의 피리, 송인길의 가야금, 조유회의 양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우리 이 땅의 부모님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맹자 삼락 가운데 첫 번째 즐거움이 바로 부모 두 분이 오래도록 함께 살아계시는 거라 했는데요. 두 분이 해로하시는 모습은 자식에게는 더없는 기쁨이 되겠죠. 맹자가 부모님이 오래도록 살아계시는 걸 군자의 즐거움 가운데 첫 번째로 삼을 만도 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즐거움이라고 하잖아요.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 취업이고 또 결혼은 물론이고 자식을 낳는 것, 키우는 것, 그 모든 과정이 우리 부모에게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평생 자식 생각을 놓을 수 없는 우리 부모님들. 요즘 환절기도 되고 해서 부모님들 건강에 신경을 좀 써야 하는 즈음이기도 해서 오늘 산책길에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애틋한 마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라면 오늘 전화라도 드려서 안부 전해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통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8월 29일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FM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평일 시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 음악, 사회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와 음악 함께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이 시대의 새로운 창작 음악, 미래의 전통음악이 될 음악을 골라 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그리고 일요일에는 전곡 감상 순서도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는 권민정 거문고 창작곡집 거문고 내 안에 숨은 꽃이라는 음반에 담긴 곡을 만나보는 순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입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 듣는 시간인데요.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이죠. 오늘은 검고연주자 권민정이 2021년에 발매한 음반 권민정 검은고 창작곡집 검은고 내 안에 숨은 꽃이라는 음반에 담긴 곡들을 만나보는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검고연주자 권민정은 검은고 창작곡집 검은고 내 안에 숨은 꽃이란 음반을 만들기 위해 작곡가 송지훈에게 작품을 의뢰했고요. 검은고 연주자 권민정의 검은고 연주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곡마다 검은고와 피아노, 타악기, 첼로, 베이스, 바이올린, 비올라 등의 다양한 악기들이 함께 연주되도록 곡을 썼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상하기에 편하면서도 안정적인 서정을 담은 곡들로 구성했습니다. 검은고 내 안에 숨은 꽃이라는 음반의 이름은 양귀자의 소설 숨은 꽃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검고연주자 권민정은 이 음반의 프롤로그를 썼는데요. 그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친 신이 돌아오는 자리, 귀신사에서 만난 인연, 그리고 힘겹게 찾아 헤매었던 꽃 한 송이는 바로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울려나오는 진실한 목소리였다. 우리들에게 진실함을 간직한 숨은 꽃은 먼 곳이 아닌 저마다의 마음 안에 있다. 동서양의 수많은 음악과 악기들이 어지러이 펼쳐지는 오늘날, 우리 국악에 있어서 모래더미에 파묻힌 그 진실된 소리는 바로 검은고라는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낮아야 할 땐 낮은 음으로, 높아야 할 땐 높은 음으로, 세상 어느 소리와 함께여도 오랜 세월 묵묵하게 길잡이가 되어준 검은고는 내 안에 숨은 꽃이다. 이렇게 썼는데요. 이런 의미를 작곡가 송지훈에게 전달하고 그가 쓴 곡 8곡을 이 음반에 담았습니다. 오늘 그 음악들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첫 곡은 송지훈 작곡의 육자배기 끝없는 기다림이란 제목의 곡입니다. 작곡자는 이 곡을 남도민요 육자배기와 흥타령에서 님을 기다리는 애절한 마음을 담고자 했습니다. 그 애절함이 검은고의 대점으로 무심한 듯 내려치는 그런 부분에 잘 담겨 있는데요. 빗소리도 임의소리, 바람소리도 임의소리, 행여 임이 오시려나 고운님을 기다리다, 이런 노트도 남겨놓았습니다. 검은고와 피아노, 첼로의 대화처럼 이루어진 서정적인 음악인데요. 송지훈 작곡의 육자배기 끝없는 기다림 듣겠습니다. 권민정의 검은고, 송지훈의 피아노, 최정욱의 첼로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송지훈 작곡의 육자배기 끝없는 기다림 들으셨는데요. 권민정의 검은고, 송지훈의 피아노, 최정욱의 첼로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남도민요 육자배기와 흥타령에서 님을 기다리는 애절한 마음을 노래하는 그 애틋한 마음을 담아 만든 곡입니다.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송지훈 작곡의 한오백년 만남 그 밀물 같은 기억이란 곡입니다. 이 곡은 강원도 민요 한오백년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곡인데요. 검은고와 경쾌한 하우스 재즈와의 절묘한 조화가 돋보이는 곡입니다. 곡의 제목이 한오백년 만남 그 밀물 같은 기억이라 했는데요. 이 만남은 아마도 강원도 민요 한오백년과 재즈와의 만남의 그 만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곡자는 그 만남을 통해 과거 속 참다운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만남이란 짙은 안개 속에 감추어진 과거 속의 나를 찾아가는 길이란 짧은 노트를 담아 놓았습니다. 4분 좀 넘는 짧은 곡인데요. 송지훈 작곡의 한오백년 만남 그 밀물 같은 기억 듣겠습니다. 권민정의 검은고, 송지훈의 피아노, 박천지의 퍼커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송지훈 작곡의 한 500년 만남, 그 밀물 같은 기억 들으셨는데요. 강원도 민요 한 500년과 재즈의 만남을 이루게 한 곡이었습니다. 권빈정의 검은고, 송지훈의 피아노, 박천지의 퍼커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세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상주 아리랑 미로 그 헤매인 날들이란 제목의 음악입니다. 이 곡은 경상북도 민요 상주 아리랑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음악인데요. 작곡자는 이 곡을 쓰면서 높은 곳을 바라보며 미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실한 가치는 항상 낮은 곳에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다는데요. 작곡 노트를 보면 이렇게 짤막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출구 없는 미로 속을 헤매일 때 풀과 꽃이 들려주었던 꾸밈 없는 이야기들, 이런 노트인데요. 검은 고와 피아노, 첼로와의 조화를 들을 수 있는 곡입니다. 송지훈 작곡의 상주 아리랑 미로 그 헤매인 날들 듣겠습니다. 권민정의 검은고, 송지훈의 피아노, 최정욱의 첼로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경상북도 민요 상주 아리랑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음악이죠. 상주 아리랑 미로 그 헤매인 날들 들으셨는데요. 권민정의 검은고, 송지훈의 피아노, 최정욱의 첼로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네 번째로 감상하실 곡은 송지훈 작곡의 뱃노래 블루스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재즈가 주는 심리적 편안함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쓴 곡인데요. 흐르는 세월 속에서도 소중한 마음만은 간직하려는

그런 소망을 표현한 곡이라고 합니다. 이 곡에 대한 짧은 작곡 노트를 볼까요? 그렇게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만 간다. 근심일랑 세월에 흘려버리고 그리움만 남아라. 검은 고와 피아노, 베이스, 드럼이 어우러지는 곡인데요. 송지훈 작곡의 뱃노래 블루스 듣겠습니다. 권민정의 검은 고, 송지훈의 피아노, 김성수의 베이스, 최요섭의 드럼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다섯 번째로 감상하실 음악은 송지훈 작곡의 매화 피고 질 때에라는 곡입니다. 이 곡의 악기 편성은 검은고와 피아노 트리오로 되어 있는데요. 주요 선율은 검은고에 담겨 있고요. 나머지 악기들은 반주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트리오의 편성은 피아노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편성이 검고라는 악기와 어떤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작곡자에 의하면 이 음악은 기다림에 겨워 얼어붙은 눈 속에서조차 먼저 꽃망울을 터뜨리는 매화의 순수한 마음, 기다림과 꿈을 표현한 곡이라고 하는데요. 매화 피고 질 때에 우리의 만남도 매화 같아라, 이런 노트를 남겨놓았습니다. 송지훈 작곡의 검은고와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음악 매화 피고 질 때에 듣겠습니다. 권민정의 검은고, 송지훈의 피아노, 최정욱의 첼로, 조아라의 바이올린, 안지원의 비올라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송지훈 작곡의 검은고와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음악 매화 피고질 때에 들으셨는데요. 권민정의 검은고, 송지훈의 피아노, 최정욱의 첼로, 조아라의 바이올린, 안지원의 비올라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여섯 번째로 감상하실 음악은 송지훈 작곡의 검은고와 피아노를 위한 밴노래 판타지라는 음악입니다. 이 곡은 검은고의 괴상청, 괴하청 선율을 두드러지게 연주함으로써 저음으로 연주하는 검은고의 역동적 움직임에 더해 타악 리듬의 조화를 누리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피아노 선율 역시 다이내믹한 전개를 펼쳐서 참여하는 악기가 전체적으로 역동적이고 힘이 있는 움직임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작곡자는 다시 올 봄날을 그리면서 내 안에 숨은 꽃을 희망에 찬 역동성으로 표현했다라고 밝히면서 봄이 오고 또다시 봄이 오면 꽃 피는 마음마다 아름다운 그날은 꼭 올 거야 라는 노트도 함께 남겨놓았습니다. 송지훈 작곡의 검은고와 피아노를 위한 밴노래 판타지 듣겠습니다. 권민정의 검은고, 송지훈의 피아노, 박천지의 퍼커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일곱 번째 곡으로 송지훈 작곡의 Song of Silence 침묵이란 곡 만나보시겠습니다. 이 곡은 검은 고와 피아노의 듀엣으로 만들었는데요. 작곡자는 이 곡을 통해 영원에 대한 갈망을 노래하고자 했습니다. 영원에 대한 갈망, 추상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작곡자는 그런 서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름답고 서정적인 피아노 선율을 구사했고요. 여기에 검은 고의 깊고 두터운 음색을 충분히 살려내서 침묵의 의미를 숙연하게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작곡 노트, 연주 노트로 남긴 표현을 볼까요? 영원한 것들은 언제나 소리 없이 피어난다. 내 안에 숨은 꽃 검은 고가 그러하듯이. 송지훈 작곡의 검은 고와 피아노를 위한 Song of Silence, 침묵 듣겠습니다. 권민정의 검은 고, 송지훈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송지훈 작곡의 검은 고와 피아노를 위한 Song of Silence, 침묵 들으셨는데요. 권민정의 검은 고, 송지훈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여덟 번째 곡으로 송지훈 작곡의 검고산조 내 안에 숨은 꽃 그 변치 않을 마음이란 곡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임동식 편 검고산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음악인데요. 검고산조와 감성적인 피아노와의 만남을 보여주는 곡입니다. 작곡자는 이 두 악기의 만남을 통해 진정 소중한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야 비로소 내 안에 숨은 꽃으로 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꽃은 한겨울에도 피어 있었다. 다만 흙과 나무가 머금고 있었을 뿐. 송지훈 작곡의 검고산조 내 안에 숨은 꽃 그 변치 않을 마음 듣겠습니다. 권민정의 검고 송지훈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29일 11시 전남 흑산도 홍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송지훈 작곡의 검고산조, 내 안에 숨은 꽃, 그 변치 않을 마음 들으셨는데요. 권민정의 검은고, 송지훈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검은고로는 주로 임동식 검고산조를 연주하고요. 피아노가 반주를 하는 방식으로 곡을 전개시켰습니다. 검고 연주자 권민정은 제25회 해남 전국 국악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고요. 지난 2017년에 임동식 편 검고산조 음반을 발매한 바 있습니다. 전주 시립국악관현악단의 상임단원과 전북대학교 한국음악과 외래교수를 역임했고요. 현재 검고 연주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곡들을 작곡한 작곡가 송지훈은 최근에 정지아 작가의 베스트셀러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국악극으로 만들 때 작곡자로 참여했는데요. 이 작품이 남원 시립국악단의 연주로 9월 19일까지 남원에서 공연됩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 오늘은 검고 연주자 권민정이 2021년에 발매한 음반 권민정 검은고 창작곡집 검은고 내 안에 숨은 꽃에 담긴 8곡의 음악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이번에 검고 산조 듣겠습니다. 정대성류 검고 짧은 산조 준비했습니다. 정대성류 검고 산조는 여타 산조에 비해서 늦은 시기인 1980년대 후반에 형성됐습니다. 정대석은 다양한 산조의 유파를 두루 섭렵한 분이고요. 특별히 뛰어난 작곡 실력을 지닌 분이라서 그의 산조에는 그가 섭렵한 다양한 산조의 장점이 두루 수렴되었고요. 아울러 그의 음악성이 제대로 구현이 됐습니다. 정대석류 검고 짧은 산조 듣겠습니다. 정대석의 검은고 김정수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정대석류 검은고 짧은 산조 들으셨는데요. 정대석의 검은고, 김정수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적벽가 중에서 자룡 활 쏘는 대목입니다. 남상일의 소리, 임현빈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분양헌 자구에 한알 우러러 독축을 하는디 이 충문 좋아야 뉘알 있겠느냐. 3일을 재지내고 하단 장중에 잠깐 쉬어 풍색을 살피더니 바람을 얻은 후에 머리 불고 발 벗고 학장일월 거듭거듭 흉중에다가 딱 붙이고 장막 밖으로 손뜻 퉁퉁 남병산으로 얼른 넘어 상로를 바래보니 강철

이겨난디 오강변을 당도헌니 상산 조자룡은 백마처 등대오고 선세고 심을기다이다 선생 오심을 보고 자룡거동 마라 선의에 급힌다려 선생 전처라며 선생은 이방 진중을 평안히 다녀오시니까 공명 또한 반가라고 자료 손길을 잡고 현주 안녕하오시며 제장 군조리 무사하오 예 둘이 급히 배에 올라 일편 풍성을 순봉에 추려달고 도용도용 떠나간다 그때여 주은한 일반 문무 장대상에 모여 앉아 군병 조발을 예비할지 이날 간간 그녀의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동 그날 주윤 노숙 따려 왈 공명이 나를 속였다 융동 때에 동남풍이 있을 소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 듯 토요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재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군자라 그러한 군자 영웅이 이런 대사의 거짓말로 남을 어찌 속일 리가 있으리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빨리 맞지 못하야 이날 밤 삼경시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밖에 광풍이 후루루루루루루루루루 풍성이 요란 그날 주유 급히 장대상에 퉁퉁 나려 깃발을 바라보니 청룡

다음 시간에 동남 태풍이 길어 기각이 와지근 우음조 우음조 기포반도 다그르르르 전동같이 일어나니 주요각이 못냥을 보더니 강남 및

아니라 이 사람의 탈조와 난 귀신도 난 측이라 만일오래 두어서는 동호의 화근임에 죽여 후관을 면하리라. 서성 저북을 불러 은근히 분부화된 너희 수륙으로 나눠 남병산 올라가서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에 묻지 말고 공명의 산투 잡고 드는 칼로 목을 얼른 쏴악 멸명을 당도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제도란 영웅이오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아까우나 그대로 살려두어서는 장차 유한이니 명심 불망하라. 서성은 배를 타고 저북은 말을 놓아 남병선도 분봉을 나눈 듯이 올라가 사면을 살펴보니 공명은 간디 없고 집기장 사는 당풍예바야. 끈뜨러 제일장 막 동남풍의 폴렁 폴렁 기다본 군사들은 여기저기가 이만 놓고서이 떠날 이놈 군사야. 예. 공명이 어디로 가더냐. 저 군사 여짜오대 바람을 거둔 눈물이 불고 발벗고 인더으로 가더니라. 두 장소 불을 내어 그러면 그렇지 지대 자산 중에 거던 종천 강하며 종지 줄을 따 진가 그대로 도망갈까 단하로 쫓아가니 만경 장파 너흐 마다 물결은 흉흉건디 공명은 내거 종적 무카차이연을 수조를 불러 이놈 수조라. 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 수조를 등은 공

남시배 고상전할 속은 범상궁 가는 맨지 만나는 심을 들었더니 뜻밖의 어떤 사람 머리를 불고 발벗고 장황 분주 내려와 선미의 다다름에 급에 안에서 이로 대장님 어떤 나서는데 한 번 몸에 두 번 보기가 검숙한 장수 선미 퉁퉁 나령 저람의 읍을 치며 둘이 그럴 대고 무엇이라고 소곤소곤 고개를 갖다 갖다 입을 쫑긋쫑긋 하더니 급에를 급해 잡아 타고 상류로 가더이다 옳다 그것이 공명일다 날린 배를 잡아 타고 이놈 사공아 예 이 배를 빨리 저어 공명은 단배를 잡아야 망정 만일에 못 잡으면 이내장 당처는 칼로 이 목을 댕기러 배여 이 물에 붕덩 들치면 너가 백골을 자리랴 사공득지 황금아야 요바라 친구들

누나. 열두 친구야 짓다리 잡고 도술 달고 노를 저라. 어기야 뒤야 어기야 어기야 뒤어 어기야 어기야 어기야 그 눈이 더들어 갈쪽 우강적을 떠난데 흰부채 뒤죽 뒤죽 공명의 시가 분명구나. 사성이 크게 외쳐 적에 가는 공명선생 가지 말고 캠 머물러 내가 한 말을 듣고 가오.

0: 도둑 살인 마음 내 이모와는 별라 후일 보자고 해보아라. 서성정 못들한 채 빨리 저기서 쫓아가며 괜히 할 말이 있사오니 걔 잠깐 머무소서. 자룡이 분올래요 선생은 어찌 저런 범람한 놈들을 독전에다가 두고니까 소장 하살 끝에 저놈은 배아지를 산적게 돌아오리다. 공명이 말려오며 아니 그난 양구가친을 생각하야 죽이듯 마르시고 놀래여서나 보내소서. 자룡이 분을 참고 손미 우뚝 나석 이놈 서성 저금봉아 상산 조자룡을 하는다 모르는다. 우리나라 높은 선생 너희 나라 들어가 유공이 많았거든 이래는 생각지 않고 회고자 따르느냐. 너희를 죽여서 마땅하되 양구가 지는 생각하야 죽이듯 난거니와 나우 수단이라 내보아라. 가는 데 머무르고 오는 데 바라보며 벽보가 내가 드든 마드 장공 철자를 매겨 비정 피파라고 흉어 복실하고 대투를 속이고 빼거들면 주먹이 터지게 좀 동을 꽉 쥐고 삼지의 힘을 올려 궁연을 다르르르르르르 금이단식 청일발 깍지손을 떡대니 번개가 짓바른 살이 해상으로 비르르르르르르 서성단매돌 콕도대와 직근무래가 붕 오는 배 가로접쳐 물결이 뒤채어 손을 광풍에 뱃머리 빙빙빙 어디렁 출렁 퇴동 그러죠 본국으로 떠나간다. 자룡어 거동 봐라 으게 등등하야 팔든 팔 내리고 깍지 손 올려 허리 짚고 웅성으로 고령하되 이놈들 단양 장판교 싸움에 아두를 품에 품고 필마 단장으로 미국적 병신만 대병을 한 칼에 무찌렀던 상산 조자룡이란 명망도 못 들었는다. 너희를 죽일 것이로되 우리 선생 명령하에 너희들 산적 죽음을 못 시키는구나. 불한지고 사공아 예 도 딸고 노 쳐라. 순풍기에 도성을 날고 도용도용 떠나간다.
1: 적벽가 중에 눈대목의 하나죠. 좌룡 활 쏘는 대목 들으셨는데요. 남상일의 소리 임현빈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남도민요 한 곡 골랐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좋아하시는 곡이죠. 진도아리랑 골랐습니다. 조공례 왜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성진 소리 들을 수 있었죠. 소리를 하시는 한 분 한 분의 내공이 잘 드러나는 곡이었죠. 남도민요 진도어리랑 들으셨는데요. 조공예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토요일이라서 뭔가 좀 특별한 마음이 드는데요. 오늘쯤 이번 8월을 좀 돌아봐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8월은 길게 이어진 무더위 그리고 일부 지역의 폭우 때문에 좀 정신이 없지 않았나 싶은데요. 혹시 그런 일을 뛰어넘을 어떤 사건이 있으셨을까요?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시간들은 좀 더 안정되고 편안하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빨래를 보면 다 보인다. 옥상에서 집집마다 걸려있는 빨래를 보면 그 집의 식구들이 연상된다. 옷색 차

꼬르따부터 아이들의 교복, 가방까지 이런 소소한 풍경들이 이제 도시에선 보기 힘들어졌다. 여행 작가 서윤미.

벌어졌나 봅니다. 그런 정겨운 풍경들 다시 볼 수 있게 좀 더 많이 어울려 사는 세상 만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이경아의 대금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로 Beautiful Sunshine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29일 토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예전엔 진짜 그랬죠. 옆집 숟가락 개수까지 알고 지냈다는데 요즘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지낼 때 많아요. 그래도 이렇게 라디오 앞에서 서로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만큼은 예전에 그 정겨움이 좀 남아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토요일 코너 8월 한 달 5주 동안 방학 맞이 교육 특집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벌써 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성미산 학교 학생들이 현장에서 써

이어간 서로를 살리는 배움의 기록을 담은 책 우정과 연대의 교육학 을 쓰신 김규림, 최여울 공동작가 모시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 들려주실까요? 기대해 주세요. 문자 좀 살펴볼게요. 8월 15일이었죠. 20년 차 특수교사가 전하는 장애 당사자들과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를 쓰신 권용덕 선생님 이야기 듣고 또 문자 주셨네요. 또사님. 정확히, 아니, 좀 더 정직하게 말하자면 모든 현준이들이 원하는 건 정규직보다 정규삶입니다. 맞아요. 현준이가 자꾸 직업을 옮기게 됐었는데, 직장을 옮기게 됐었는데 실제 정말 그들이 원하는 건 자신의 삶을 좀 계획할 수 있고 또 그런 삶이 좀 오래 지속되고 이런 걸 바라는 거겠죠. 그게 아직은 좀 너무 어려운 걸까요? 그래도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또 뒷자리 4510 쓰시는 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파쇄 업무, 텀블러 세척 이런 거 정작 해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맞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하는 일이 노동이라는 게 인정되고 다름과 노동권이 보다 더 존중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네요. 네, 노동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 그게 바로 자기 몫을 해내는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다는 의미인 거겠죠. 또 기노옥 돌고래님. 주위에 일반 학교 교사였던 분이 있는데요. 졸업한 제자나 학부모로부터 연락 안 온대요. 그러니까 장애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연락이 안 오는 거다. 이렇게 절대로 서운하게 생각 마세요. 권용덕 선생님의 정성과 고마움을 몰라서 그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행여 권 선생님이 마음 상해하실까 봐 조금이라도 서운해하실까 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그럼요. 뭐 이게 꼭 장애이고 아니고 이런 이유는 전혀 아닐 거예요. 그쵸? 방송 들으시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얘기들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렇게 방송해 주세요. 다시 듣기로도 재방송으로도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하실 수 있고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9시부터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의 쿨 브리즈 듣겠습니다.

0: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8월 한 달, 5주 동안 방학맞이 교육특집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다섯 번째 시간을 함께할 분 소개해드립니다. 성미산 학교 학생들이 현장에서 써내려간 서로를 살리는 배움의 기록을 담은 책 우정과 연대의 교육학을 공동으로 쓰신 김규림, 최여울 작가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우리 그 스튜디오에 이렇게 젊은 분들이 오시니까 20대 초반 젊은 분들이 오시니까 제가 기분이 너무 좋은데 한 분씩 각자 인사 좀 해주세요. 김규림님부터 먼저 하실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미산학교 졸업하고 지금은 대학교 다니고 있는 김규림입니다.
0: 네, 또 최여울님께서도요.
2: 네, 저도 성미산학교를 작년에 졸업하고 지금 사회학을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최여울이라고 합니다.
0: 네, 두 분은 성미산학교 포스트 중등 과정을 졸업한 청년들로 직접 발로 뛰면서 진행했던 현장 활동을 각자의 글로 엮어서 이번 책에 참여를 하셨는데 일단 김규림님은 똘추 이렇게 돼 있고 최여울님은 이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웬 별명인가요? 왜 이런 별명인 건가요? 똘추님부터. 네.
1: 별명을 똘추로 정한 이유는 사실 별명 정할 때 생각이 네. 난 단어였는데요.
0: 무슨 뜻인데요?
1: 뜻을 찾아보니까 네. 또라이 추리닝이라는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웃겨가지고 처음에 별명으로 정하게 됐다가 네. 근데 똘추가 욕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알기 전에는 똘추를 욕으로만 알다가 이제 저를 안 후에는 똘추라는 이름을 들으면 제가 생각난다고 네. 하는 게 좋아가지고 계속 별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0: 최여울님은 이응 작가님인데 이거 성함에 이응자가 꽤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닌가라고
1: 네,
0: 생각했어요. 여울 둘 다 이응, 이응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마 이응 하셨을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초성을 그냥 따와서 네.

0: 이응이라고 지었어요.
1: 아, 근데 왜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 문자 뭐 이렇게 톡 쓰시면서 응 아니면 뭐 알았어 이럴 때 이응 이응 이렇게도 많이 하시잖아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소개를 하면
1: 네.
0: 그냥 이응 이렇게 끝인데
1: 네.
0: 별명이 이응 이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끔 만났어요.
1: 그리고 그 다들 막 톡에서 이미 여울 작가님을 계속 막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미 유명해지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미산학교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성미산학교는 잘 알려진 대안학교이죠. 근데 이제 뭐 2학년, 3학년 이게 아니라 포스트 중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과정인지 두분 중에 누가 소개해 주실래요?
0: 아, 제가 한번
1: 이응님, 네.
0: 일단 저희 학교는 12년제 대안학교라서
1: 네.
0: 1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학년부터 5학년은 초등 과정이고요. 6학년부터 10학년은 중등 과정이고, 그 이후 11, 12학년 두개 학년이 같이 하는 과정을 포스트 중등 과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고등 과정 대신에 중등까지의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고
1: 네.
0: 그 이후에 자기의 진로라든지 아니면 직접 활동가가 되어서 액티비스트가 되어보는 그런 어떤 교육 과정으로서 중등 다음이라고 해서 포스트를 붙여서 포스트 중등이라고 하고 있어요.
1: 근데 이거 왜 보통은 그 우리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시기를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입시 중심이기도 하고 너무 학원 많이 가기도 하고. 근데 일단 과정 이름이 고등이 없으니까 좀 좋지 않으셨어요? 나이는 똑같지만 과정의 이름은 고등이
2: 그쵸,
1: 없잖아요.
2: 그쵸, 그쵸.
0: 네, 맞아요, 맞아요.
1: 그좀 약간 마음이 가볍지 않으셨어요? 그 시기를 보낼 때뭐 17, 18 이런 나이에.
0: 그 시기에는 또 뭔가 다른 고민들을 했지 않았을까요? 보통은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 입시 고민을 많이 하는데
1: 네.
0: 저희도 물론 졸업 이후에 무엇을 할지
1: 생각은
0: 또 고민을
1: 하죠.
0: 많이 하죠.
1: 네.
0: 좀 다른 어떤 진로들을 상상해 볼 수도 있고
1: 네.
0: 그렇겠죠.
1: 그래서 살짝 마음이 가벼웠을 것 같은 그런 상상이 드네요. 포스트 중등 과정에서는 교실 수업 못지않게 현장 활동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들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똘추님.
2: 일단 포스트 중등이 그 소개해 주신 것처럼 현장 활동이 많은데요. 그게 이제 각자 학생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관심사에 연계되는 단체들, 뭐 예를 들면 4.16 재단이나 뭐 한배평화재단 아니면 뭐 새벽이 생추어리 같은 그런 현장들과 컨택을 해서 이제 평일 학교 시간에 수업 시간에 그런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 일들을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주도적으로 그냥 자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꾸려서 그거를 그 단체들과 연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포스트 중등에서 같이 배우고 있는 어떤 주제에 대한 현장에 같이 나가서 뭔가 활동을 해본다거나 그런
1: 네.
2: 식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교실 수업보다는 그러니까 확실히 현장 활동인 거네요.
2: 거의
0: 네, 맞아요.
2: 반반
0: 거의.
2: 네.
1: 네. 이책 우정과 연대 교육학은 이제 그렇게 학생들이 현장에서 직접 어떤 일들을 마주하면서 써내려간 기록이고 20명이 함께 하셨더라고요. 1부는 비존재들과의 우정. 이거 이제 아마 일반 학교 학생들은 가수 B를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떻게 가수 B와의 우정을 쌓았나? 근데 그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비존재들, 존재가 아닌 거라고 해야 되나요? 비존재들과의 우정. 2부는 애도 가능성과 평화. 3부는 트러블과 함께 살기. 제목들도 참 엄청나요. 이 구성을 왜 이렇게 했는지 또는 이게 대충 어떤 내용인지 누가 좀 소개해 주세요.
0: 아, 이
1: 네, 여울 작가님.
0: 구성은요.
1: 네.
0: 일단 이 책의 저자들이 저희랑 같이 이제 포스트 중등 과정을 다녔던 친구들인데요. 그래서 각자가 관심사랑 맞닿아 있는 현장에서

0: 저희가 활동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활동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묶어서 정리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1부에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존재들, 그러니까 사회가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그런 존재들에 과 함께 우정을 쌓아 나갔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요.
1: 존재하지만 사회가 알아주지 않았던 것들?
0: 네. 그래서 뭐 성소수자라든지 장애인 혹은 뭐 비인간 동물들 이런 존재들과 관계를 맺었던 이야기들이고요. 2부는 애도 가능성과 평화인데요. 여기에서는 뭔가 폭력이나 전쟁 혹은 뭔가 사회적 참사 이런 것들과 관련한 활동을 했던 이야기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그것을 기억하고 애도할 것인가. 네, 이런 이야기들 담겨 있고. 그다음에 트러블과 함께 살기. 이거는 그 해러웨이의 책에서 따온 그 말인데요. 어쨌든 지금이 인류세라고도 불리듯이 기후 위기라든지 환경 문제들이 되게 심각하잖아요.
1: 맞아요.
0: 네, 어쨌든 그것을 인류세라고 하기보다 해러웨이는 자본세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뭔가 그것을 일반화하지 않고 그 뒤에 숨겨진 어떤 수많은 문제들을 잘 우리가 마주하고 그런 트러블들과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3부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1: 두 분이 쓰신 건 어떤 내용이었어요? 규림 작가님부터.
2: 저는 일단 1부에 들어가는
1: 네, 비존재들과의 우정의 글을 쓰셨군요.
2: 네,
1: 네.
2: 거기에 들어가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하나 썼고, 그다음에 제가 포스트 중등을 졸업하면서 쓴 글을 약간 수정해서 에필로그를 하나 썼습니다.
1: 네, 여울 작가님은?
0: 저도 1부에 그 발달장애인 동료들과 연극을 했던 이야기 하나랑 또그 농인 친구들과 수어로 같이 만났던 이야기 이렇게 두 개를 1부에 썼었고요. 다음에 3부에 그 군산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저항하는 그 운동에 함께했던 이야기를 썼어요.
1: 저보다 사회활동을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별명을 다들 쓰셨나요? 다른 분들도 다 별명이 있고 선생님도 별명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2: 네.
1: 네.
2: 저희가 선생님 분들은
1: 네.
2: 약간 학생과 선생님의 위계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1: 네네.
2: 그거를 조금 줄여보고자 원래 사용을 하셨었고,
1: 네.
2: 저희 성미산학교가 있는 성미산 마을에서도 원래부터 이제 어른들이 다 별명을 써서 어린이들이 그냥 다 별명으로 부르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거를 성미산학교에서도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요. 학생들은 사실 2019년부터 별명을 쓰기 시작해서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학생들 간에도 이제 선후배 간의 위계 차이도 있고,
1: 네.
2: 그리고 이제 별명 쓰지 않으면 뭐 언니, 오빠, 형, 누나 등의 호칭으로 불러야 되는데, 그런 호칭 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그런 호칭으로 불리기 원하지 않는 학생들의 있다는 것을 다 같이 공유하고, 이제 우리도 그러면 별명을 같이 쓰는 문화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별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 지금 이제
2: 학생들과.
1: 규림 작가님 말씀해 주셨는데, 규림 작가님이랑 여울 작가님이 한두 살 나이 차이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두 분도 얘기할 때는 그냥 별명 부르세요?
2: 네.
1: 그러니까 완전히 나이에서 이렇게 좀, 그 뭐랄까, 나이가 주는 위계 질서나 순서 같은 거를 그냥 없이, 없고, 없게 만들고 존중의 의미로만 그냥 대하시는 거네요.
0: 네, 맞아요.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1: 마음에 드세요? 저는 부모님이 안 지어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라고 생각한 게, 이름을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몇날 며칠 고민만 하다 결국 선택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이 정한 여러분의 별명이?

0: 저는 마음에 듭니다. 어, 저도 마음에 들어요.
1: 네네네. 네, 좋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대안학교에서도 공부도 다 똑같이 하고 계시지만 그 사회활동을 아무래도 일반 학교보다는 좀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점점 이제 인공지능과 우리가 함께하는 시대가 되면서 지식은 인공지능이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물어보면 언제든지 그 지식을 꺼내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 사회활동이 훨씬 더 여러분을 좀 앞서가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다 과연 그런가? 아, 네. 이런 표정을 가지고. 네. 자, 1부에 들어있는 규림 작가님 얘기부터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화장실을 바꾸는 얘기. 화장실을 통해서 차별의 문제를 얘기한다는 게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었어요?
0: 일단 이 프로젝트는 저희 학교의 화장실이 원래는 보통 화장실들이랑 똑같이
1: 네.
0: 여성과 남성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 이렇게 나눠져 네. 있었는데요. 그 구성에 문제의식을 느낀 학생들이 모이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을 지금의 성별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는 화장실을 모두가 쓸 수 있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성별의 사람들과 모든 나이대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로 바꾸자라는 취지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1: 이런 활동을 했더니 학생들 반응은 어땠어요?
0: 학생들 반응이 사실 조금 걱정의 목소리나
1: 네.
0: 이런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을까 봐 걱정했는데 엄청 그렇게 생각보다 그러지는 않았고 약간의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있긴 했지만 그렇게 막 저희에게 정식으로 항의를 해주고 막 이러지는 않았어가지고 보통은 그냥 같이 이렇게 화장실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응원해주고 그냥 같이 잘 이런 활동들에 저희가 진행한 활동들에 참여를 잘 해주고 그랬었던 네.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책 속으로 얼른 들어가 볼게요. 김규림 작가님 목소리로 첫 번째 낭독 듣겠습니다. 사랑과 평등은 혐오와 차별보다 강하다 중에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0: 사랑과 평등은 혐오와 차별보다 강하다. 개교 20주년을 맞아 학교가 리모델링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본격적으로 화장실을 바꾸는 프로젝트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자연스럽게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모여 모두를 위한 화장실 프로젝트 팀이 결성되었고 단순히 화장실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화장실이 재생산하는 차별에 집중하여 공론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리는 초등과 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장실이 어떤 공간인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화장실은 공적인 공간인 동시에 사적인 공간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함께 사용해야 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이라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 우리는 화장실에 대한 다양한 소문이나 괴담을 바탕으로 공간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자리를 진행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만들어낸 다섯 사람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화장실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토론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37세 여성 휠체어 이용객 정연, 18세 트랜스젠더 민석, 활동 지원사와 동행한 90세 여성 용수, 4세 남성 어린이 지성, 2세 딸과 동행한 48세 남성 희진의 시선으로 화장실을 이용한다면 어떨지 상상해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했다. 이야기를 나눈 후 한국다양성연구소의 미니다큐 모두를 위한 화장실 영상을 보여주며 다양한 사람들 모두가 포용되는 화장실을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고 부른다고 알려주었다.
1: 네.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은 많은 경우들이 지금 여기 들어있네요. 보니까 여자 어린이를 데리고

0: 그리고 아빠는 어느 화장실로 가야 되는 건지 진짜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남자 화장실로 가면 여자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기저귀를 만약 갈아준다면 너무 어색한 일이 될 거고, 그렇다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아빠가 약간 눈치를 봐야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네요.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어요?
1: 되게 다들 이런 사람들의 경우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0: 네.
1: 되게 곤란하겠다, 공중 화장실 이용이 곤란하겠다고 공감해주는 얘기들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이런 다양한 사정을 가진 사용자들을 상상해 보는 게,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규림 작가님?
1: 그냥 저 주위에서 듣고
0: 네.
1: 보고 한 사례들이어서가지고.
0: 네. 그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동안은 어떻게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었었나요?
1: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외부에서 는 성별이 안 나눠져 있는 그냥 1인용 화장실만 주로 가거나,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그 패싱한다고 하는데 외부 사람들이 보이기에 자기의 성별에 맞춘 화장실을 가거나,
0: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1: 네,
0: 대로. 네.
1: 많이 참는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요새는 그냥 그렇게 알아서 잘 화장실들을 찾아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이런 이야기를 초등학생부터 중등학생들까지 함께 나누셨는데, 그러면 나이 차이가 꽤 있는 거잖아요. 좀
1: 네.
0: 어렵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아주 어린 친구들은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1: 그래서 초등 중등 얘기를 함께 나누지는 않았었고, 이제 초등 학생들과 한번 나누고
0: 네.
1: 중등학생들과 나누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었는데, 그래서 그 학년에 맞춰서 조금 내용을 수정을 해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0: 이거 프로젝트 진행된 다음에
1: 네.
0: 화장실도 바뀌었나요?
1: 네네.
0: 성미산학교에는 그럼 화장실이 모두를 위한 화장실로.
1: 네. 작년에 리모델링 하면서 바뀌었습니다.
0: 작년이면 졸업한 이후 아니에요?
1: 맞아요, 맞아요.
0: 가보셨어요?
1: 네, 가봤는데
0: 네.
1: 좋더라고요.
0: 마음에 들었어요?
1: 네, 근데 물론 뭐 예산이나 이제 공간이 한정적이거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모든 화장실이 그 휠체어도 이용할 수 있게 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한 입구에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화장실을 다쓸수 있게 나눠진, 이제 성별은 구분 없는 화장실로 전층에 만들어져서,
0: 네.
1: 그래도 만족을 했습니다.
0: 그럼 여울 작가님은 이 프로젝트가 학교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참여하신 분이세요, 아니세요?
2: 저는 이제 그 똘추가 했던 프로젝트 팀, 앞에서 얘기해줬던 그
0: 네.
2: 활동을 들었던,
0: 듣기는
2: 네,
0: 하고.
2: 사람이기도 하고, 그
0: 네.
2: 다음에 똘추가 졸업하고 나서도 저는 학교를 2년을 더 다녔거든요.
0: 네.
2: 그래서 그때 이 모두를 위한 화장실로 학교 화장실을 다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 학생회에서도 뭔가 토론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육자분들, 교사분들 다 같이 모이는 그 학교 운영위원회 같은 데에도 참여를 해서 또 이것에 대해서 학생들의 생각을 좀 전달하기도 하고
0: 어땠어요?
2: 그런 과정을.
0: 학생들의 반응이라든가 학교가 뭐 공사를 하느라고 뭐 힘들다든가 뭐 뒷얘기도 좀 있지 않았을까요?
2: 약간은 근데 양육자분들 사이에서도
0: 네.
2: 특히나 초등 자녀를 둔
0: 네.
2: 양육자분들은 되게 뭔가 조심스러워 하시긴 했어요.
0: 네.
2: 근데 그거보다도 어쨌든 저희의 생각에는 이러한 변화가 있고 나서야 이것들에 익숙해지는 것이지, 저희가 이런 변화를 두려워해가지고 아예 바꾸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냥 그
0: 그렇죠.
2: 퇴보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0: 네.
2: 해서, 어쨌든 조심스러워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전달을 했고, 학생들도 어쨌든 학생회에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그 우리는 공통된 의견으로 이렇게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전달하자고 결정이 돼가지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0: 되게 좀 뭐 웃긴 질문인데요.

0: 저는 여학교 다녔거든요. 또는 그 남녀공학에서도 보통 여자 화장실에서 친구들이 모여서 남자 얘기하고 그러지 않아요. 뭐 누구는 뭐 누구를 좋아한대. 뭐 아, 근데 걔가 뭐 어땠는데. 뭐 이제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서 그런 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1: 아, 뭐 이제 다른 구석에서 하지 않을까요?
0: 네, 좋습니다.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라온 윈드의 손잡고 같이 가자 듣겠습니다.

라온 윈드의 손잡고 같이 가자 들으셨습니다. 함께 걷는 길 토요일 코너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성미산학교 학생들이 현장에서 써내려간 서로를 살리는 배움의 기록을 담은 책 우정과 연대의 교육학을 쓰신 김규림, 최여울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울 작가님 얘기 좀 들어볼 텐데 작가님 앞에서 현장 활동을 여러 가지 하셨

0: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1: 네.
0: 그죠? 그중에 오늘은 3부에 나온 얘기 좀 들어볼게요. 이게 어떤 활동이죠? 수락의 뻘?
1: 아, 네, 맞아요.
0: 맞아요?
1: 3부에 나온 글은 트러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쓴 글이고요. 그래서 제가 전라북도 군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군산이라는 현장이 이제 오래전부터 군사기지가 지어져서 지금 미군기지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새만금 방조제 건설 사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바닷물을 막는 바람에 갯벌이 많이 죽어가게 되었던 그러한 에코사이드, 그러니까 환경 파괴 그러한 문제들도 있었던 곳이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그 현장에서 네, 활동했던 이야기입니다.
0: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아침에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한 다음에 군산 가는 거예요?
1: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저도 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군산에는 보통은 학기에 뭐한 번씩 한뭐 열흘씩 이렇게 내려가서 지내다가 온다거나, 혹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이제 갔다 온다거나, 아니면 이런 재판 같은 것들은 서울에 있는 큰 법원에서 하잖아요. 그럼 그 법원에 찾아간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보통은 활동을 했어요.
0: 저는 그 군산에 좀 유명한 빵집이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1: 아,
0: 재판이 서울에서 열린다고 얘기하셨는데 제빵은 서울에서 해야 된다는 빵 생각을 했는데 그 재판은 또 서울에서 있으니까 군산에 있다가 또 여러 가지 활동을 꼭 군산에서만 하는 건 아니다.
1: 네, 그렇죠, 맞아요.
0: 그 같은 목적이지만
1: 네.
0: 오, 그 열흘이나 군산에 머물기도 하고 그러실 때뭐 힘들진 않으셨어요?
1: 아, 저는 그래도 돌아다니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어디 가서 잘 지내는 것 같아요.
0: 부모님하고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는데도 별뭐 하나도 보고 싶지 않으시고.
1: 아, 이제 또 서운해하시긴 하는데.
0: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는 막 그러실 것
1: 네.
0: 같거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낭독을 들어볼 텐데 트러블과 함께 살아가는 법 중에 여울 작가님의 글, 여울 작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0: 트러블과 함께 살아가는 법. 나는 신공항 건설 반대를 위해 군산에 내려가 한동안 평화바람 활동가들과 함께 지냈다. 새만금 해수 유통을 기원하는 미사도 가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남북로에서 수라에 사는 생명들을 탐사하며 기록하고 미군기지에서 오스프리 헬기 모니터링도 하고 사거리에서 신공항 건설 반대 피켓팅도 하고 군산 평화박물관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시를 설명하기도 했다. 대부분 일상과 활동이 구별이 안 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2025년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취소 판결이 이루어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국토부가 공항의 입지를 선정할 때 조류 충돌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환경 영향 평가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거의 모든 쟁점에서 원고, 그러니까 소를 제기한 원고와 연대했던 시민들의 편을 들었다. 공항이 가져올 이익이 침해될 이익에 미달하여 타당성이 부족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근거 없이 조류 충돌 위험성을 축소했으며 수라 갯벌과 서천 갯벌의 생태적 훼손 저감 방안 및 생물 다양성 보전 조치 또한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판결문에 명시되었다.
1: 네. 아니, 지금 여기 글에 쓰신 여러 가지 단어들이 그렇게 쉬운 단어 아니거든요. 네. 보통은 그 어른이 되고 나서도 생활 속에서 접하기 좀 어려운 단어들 꽤 많아요. 아, 이런, 그런 거 알고 계셨어요?
0: 네, 지금 읽으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1: 네, 근데 벌써 이런 단어들로 이렇게 글을 쓰실 수 있다는 게 저는 살짝 놀랍기도 하고

0: 그런데 어쨌든 신공항 건설 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셨는데 그 소식 들었을 때 어땠어요?
1: 아, 저는 그날 그 판결이 나오는 그 법원에 네. 같이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좀 사실 약간 늦게 가가지고 네. 사람들이 이미 결과를 듣고 나와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기뻐서 오는 건지 슬퍼서 오는 건지. 그런데 딱 가보니까 엄청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어떤 에너지 같은 것들이.
0: 네.
1: 그래서 항상 그 활동가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어쨌든 우리는 질 것을 알면서도 계속 싸우는 사람들이다 라는
0: 네.
1: 이야기를 하셨던 게 기억에 남았었는데 그날은 어쨌든 처음으로 이겼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0: 이런 활동은 처음 해보신 거였잖아요.
1: 그렇다고 할 수 있죠.
0: 네, 근데 첫 번째 활동에서 벌써 승리를 쥐었으니 이거 어쩜 좋아요? 약간 좀 안 되다가 돼야 되는데.
1: 근데 또 이제 국토부에서 바로 네. 항소를 하셔가지고 이제 또 재심이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0: 판결문에 조류 충돌 위험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거나 생태훼손 저감 방안이 실효성이 없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현장에서 기록했던 것들이 이 판결이 나오는데 좀 힘을 실어준 거죠?
1: 그랬다고 생각해요.
0: 네.
1: 그 수라 갯벌에서 그 새만금 신공항 부지로 선정이 된 수라 갯벌에서 네. 우선 그 조류 새만금 시민 생태 조사단이라고 해가지고
0: 네.
1: 그 조류라든지 거기 살아가고 있는 생명들을 계속 관찰하고 탐사하시는 그 분들이 계세요.
0: 네.
1: 그분들이 이제 탐사를 하면서 알아낸 자료들 이 재판에도 그렇게 증거처럼 많이 쓰였고
0: 네.
1: 그 시민들이 작성했던 탄원서 같은 것들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영향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0: 네, 뭐. 낭독에서 그랬잖아요. 하루가 굉장히 바빴더라고요. 미사도 가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헬기 모니터링도 하고 일상과 활동이 구별이 안 된다. 이런 문장이 아까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어떠세요? 난 그냥 논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기분도 좀 있으셨어요? 아니면은 내가 진짜 학교 너무 열심히 다녔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으셨어요?
1: 저는 진짜 학교를 너무 열심히 다녔다고 생각하고요. 네, 전 되게 즐기면서 네. 하기는 한 것 같아요. 저도 이 군산에서 그냥 저 혼자 내려가서
0: 혼자?
1: 지낸 거였거든요.
0: 잠은 어떻게 했어? 어디서 잤어요?
1: 아, 그 군산에 평화바람이라고 네. 해서 평화 활동가분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집이 있어요.
0: 네.
1: 거기에서 좀 이렇게 얻어 자고 얻어 먹고 하면서
0: 저 어른인가 봐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잠은 어디서 잤어요? 엄마들인처럼 네. 네, 그렇게 주무시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혼자 열흘 계셨던 거군요.
1: 네, 맞아요.
0: 이제 활동가분들을 많이 만나셨을 텐데
1: 네.
0: 그게 어떤 의미였나요? 나도 활동가가 되고 싶다라든가 뭐 이런 영향이 좀 있었나요?
1: 저는 군산에서 활동을 할 때 군산의 그 군산 평화 박물관이라고 해서 평화바람의 활동가분들이 이제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문정현 신부님이라고 이제 그 신부님께서 평화란 무엇이냐
0: 네.
1: 해가지고 그 말씀하셨던 거를 서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걸어놓으신 게 있거든요.
0: 네.
1: 그걸 보면은 평화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막 추상적이고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것들, 그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평화다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해고당한 노동자가 복직하는 게 평화다, 혹은 장애인도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갈 수 있는 것이 평화다, 이러한 말들을 하셨는데 그처럼 활동가분들과 만나서 그 일상과 활동이 구별이 안 되는 활동을 같이 했던 게 저한테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 커다란 것들이지만 그냥 일상에서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들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지? 이거를 고민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좋은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신부님은 평화가 어떤 건지 알려주셨는데 사실 많은 직장인들은 일상이 전쟁이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게 바로 어쩌면 트러블과 함께

0: 살아가는 법이라는 그 책의 일부 소제목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네. 우리 여울 작가님은 그러면 트러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찾으신 것 같아요?
1: 저는 항상 네. 답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0: 네네네.
1: 네, 어쨌든 트러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은 제가 그래도 생각을 하기에는 그런 문제들이 아주 복잡하다는 거를 마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0: 네.
1: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해결책, 하나의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문제가 사실 세상에 훨씬 많잖아요.
0: 네.
1: 그것을 잘 알고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을 거야 라고 뭐 절망하거나 혹은 뭔가 냉소에 빠지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0: 네.
1: 내가 질 수 있는 책임을 지는 거
0: 네네.
1: 그게 어쨌든 트러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0: 우리 똘추 규림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러블과 함께 살아가는 법.
2: 저도 이응이 말해준 거에
0: 네.
2: 많이 공감을 하고
0: 네.
2: 뭔가 제일 이런 투쟁 현장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느꼈던 거는 뭔가 짧고 굵은 거보다는 길고 얇게 가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뭔가 뭐 필요할 때는 강하게 어떤 것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부분 한 번 팍 탔다가 식는 게 아니라 좀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0: 이분들이 경험으로 치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네요.
1: 아닙니다.
0: 네. 약간 이분들이 벌써 이런 걸 경험하고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뭐 각자 지금 그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나만의 프로젝트 이런 걸 해보셨잖아요. 나만의 삶에 대해서는 답을 꼭 답이라는 것보다 어떤 방향 이런 거 좀 찾으신 것 같으세요? 요즘 청소년들은 굉장히 나의 꿈이라든가 나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이 많거든요. 어떻게 규림 작가님부터 좀
2: 네, 저는 포스트 중등 과정에서 되게 제 진로 그러니까 꼭 직업 많이 아니더라도 제가 앞으로
0: 네네.
2: 살아갈 방향에 대한 길을 많이 찾은 것 같습니다.
0: 이응님도요?
1: 네, 저도 뭔가 삶의 가치관 같은 것들이
0: 네.
1: 어쨌든 포스트 중등을 다니면서
0: 네.
1: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저도 네.
0: 자 이제 끝으로. 한 분씩 그 우리나라 학교 그 일반 학교에서 또는 우리나라 그냥 청소년들이 좀 이런 거 배웠으면 좋겠다. 어른들이 이런 거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시면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이응님부터.
1: 저는
0: 네.
1: 학교에서
0: 네.
1: 좀 그 마음을 쓰는 법을 잘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0: 네.
1: 생각을 하는데요. 뭔가 요즘에는 되게 무관심하고 그런 좀 타인에게 되게 좀 차갑게 냉소적으로 대한다거나
0: 네.
1: 뭔가 알고 싶지 않나 하거나
0: 네.
1: 그러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0: 네.
1: 저는 좀 다양한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내 마음을 쏟고 좀 친구가 될수 있는 그런 법을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0: 네. 규림 작가님 생각나셨어요?
2: 네. 저도 비슷한데
0: 네.
2: 좀 같이 사는 법을
0: 네.
2: 배우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지금 너무 각자 도생의 중요한 사회고 나만 일단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많은데 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뭐 비인간들, 비존재들과 같이 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면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0: 네.
2: 생각합니다.
0: 주변 사람뿐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자연, 비존재 뭐 여러 가지들과 다 어우러지는 삶을 얘기하시니까 이분들이 어른보다 마음이 더 크구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우정과 연대의 교육학을 쓰신 김규림 똘추님, 최여울 이응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추다해의 청춘가 흐르고 있습니다. 내일은 격월간 교육 매체 오늘의 교육의 이윤경 편집위원, 교육공동체 벗의 공현 사무국장 모시고 교육특집 좀 정리해 볼게요. 토요일 코너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방학 맞이 교육특집으로 5주 동안 함께 했는데 다섯 권의 책을 통해서 몰랐던 교실한 사정들 참 많이 배웠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 또 서로가 서로를 살피는 교육, 그런 교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더 많은 고민들이 함께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내일 또 함께 걸어요.

8월의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도 꿋꿋하게 제 빛깔을 내어주는 꽃들이 있습니다. 태양의 기운을 가득 품은 해바라기와 글라디올러스처럼 제 자리를 지키면서 피어나는 꽃들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어지는데요. 날마다 저마다의 고유한 의미를 담은 탄생화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오늘 8월 29일의 탄생화는요, 조금은 생소한 이름의 꽃담배입니다. 대표적인 꽃말은 그대 있어 외롭지 않네.

그리고 위안이라는 뜻도 함께 담겨 있어요. 삭막한 길가에 무심코 피어난 작은 꽃 한 송이가 지친 정오에 생각지도 못한 산뜻한 풍경이 되어주듯이 오늘만큼은 내 탄생화는 무엇일지 한번 찾아보는 소소

신유진의 노래로 화초, 이 곡으로 문을 열어봤어요. 8월 29일 오늘의 탄생화는 꽃담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꽃담배,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생김새를 보니까 나팔꽃 같기도 하고요. 분꽃 같기도 한데 길쭉한 대 끝에 작은 나팔 모양의 꽃이 달린 참 매력적인 식물이에요. 오늘 전해드린 그대 있어 외롭지 않네 라는 꽃말처럼 요란한 말 없이도 묵묵히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죠. 학창시절에 한 번쯤 내 탄생화나 탄생석을 찾아본 적 있으실 텐데요. 사파이어니 오팔이니 토파지니 하는 이름도 잘 모르는 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참 희한해요. 평소에는

꽃이나 보석에 별 관심이 없다가도 당신의 탄생화가, 탄생석이 바로 이겁니다 하고 나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괜히 한 번 더 눈길이 가곤 해요. 아, 제 탄생화도 한번 찾아봤더니 노랑 붓꽃입니다. 믿는 자의 행복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참 재밌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8월에 뜨거운 여름꽃들이 하나둘 자리를 내어주면 곧 찾아올 9월에는 물망초나 곽꽃 같은 가을꽃들이 다채롭게 피어날 텐데요. 계절이 바뀌어 피어나는 꽃의 모양과 이름은 달라져도요. 그 작은 생명이 우리에게 전하는 위로와 기쁨은 늘 한결같을 것 같아요. 김서하의 해금 연주로 데이브레이크 왈츠 전해드리죠.

새벽녘의 왈츠,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셨나요? 김서하의 해금 연주로 데이브레이크 왈츠 감상하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매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좋은 글 그리고 편안한 음악으로 가득가득 채워드릴게요.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통해서 글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최수향 작가의 에세이 아주 먼 산책 가운데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어요. 국제기구에서 일하면서 만난 유기견 디디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넓혀가는 작가의 이야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국악원이 추천하는 한국의 전통음악 3집, 한국의 성악 만나보겠습니다. 반쯤 핀 꽃의 노래와 연주로 반쯤 핀 꽃 듣고 오시죠.

하시면 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은경 작곡의 안개꽃 준비하고 있어요. 작곡가는 안개꽃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안개꽃이 다른 꽃들을 더 돋보이게 하는 꽃이라서 그 아름다움을 지닌 꽃을 검은고와 기타의 이중주로 서로 다른 악기지만 안개꽃처럼 서로를 돋보이게 하려는 마음으로 작곡한 음악입니다. 권은영의 검은고, 서승환의 기타 연주로 안개꽃 전해드려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유기견 보호소에 입양 후보자가 나타나면 반겨야 하는 것 아닌가? 같이 간 동료가 나를 대신해 말을 붙여보려 했지만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나가라고 소리쳤다. 외국인들이 떠날 때 강아지를 버리고 가는 일이 많아 입양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개발 원조 사업이 많은 하라레에서는 국제기구나 관련 단체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유기견을 만드는 요주의 인물로 찍혀 있었다. 부끄러운 일이었다. 입양을 망설이게 했던 이유들은 디디를 품에 안은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디디를 키우느라 겪어야 했던 고난이 많았지만 내가 왜 이 고생을 사서 하고 있을까라는 후회는 해본 적이 없다. 세월이 흘러 디디와 내가 노견과 노인의 몸으로 고생할 때조차 나는 그 고생을 아픔으로 느끼지 못했다. 디디와 함께하는 삶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이상한 약이 발라져 있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디디의 걷기 운동은 지하 주차장으로 옮겨졌다. 실외에서 배변을 마친 뒤 주차장으로 내려오면 디디는 집으로 들어가길 원했다. 내가 두꺼운 패딩을 벗겨주고 조금만 걷자고 하면 몇 발자국 따라오는 척하다가 멈춰섰다. 꼭 가야 하냐는 표정이었다. 리드줄을 살살 잡아 끌며 그래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면 멈춘 걸음에 다시 힘을 싣곤 했다. 그러나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 기침이 심해져 실내에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더 이상 걷기를 강요하지 않았다. 디디의 가장 중요한 일과였던 산책이 그렇게 사라졌다. 사무소에서 접하는 가난은 문서로, 숫자로 관리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내 삶의 현장에서 마주한 가난은 나의 양심을 건드렸다. 무심할 수가 없었다. 내가 누리는 혜택과 특권이 괜스레 죄스러웠다. 내가 디디에게 드리는 공과 정성을 감추고 싶어졌다. 파리에서 디디를 위한 물건으로 가방을 잔뜩 채워 하라레로 돌아올 때면 나는 앨리슨의 아이들에게 줄 과자도 꼭 챙겨왔다. 그래야 마음이 덜 불편했다. 국제기구의 일원으로 세계 곳곳에서 마주한 가난은 반려견을 키우는 내 삶과 끊임없이 대조되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완벽한 해답은 없었다. 부족한 최선만 있을 뿐. 밤낮 없이 일해야만 끼니를 해결하는

가족들에게 직접 만든 볶음밥과 따뜻한 차를 건네고 맨땅 위에 녹슨 양철판을 덧댄 집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간식을 챙기며 공부를 돕는 것. 그것으로 그들의 삶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외면하지 않겠다는 작은 표현이었다. 디디를 향한 애정이 내 안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로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동화의 연주였어요. 아기 나비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최수향 작가의 에세이 아주 먼 산책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습니다. 한국 여성 최초로 유네스코 국장에 오른 최수향 작가는 늘 세계 각국을 오가면서 바쁘게 사느라 강아지를 키울 엄두조차 내지 못했는데요.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운명처럼 유기견 디디를 만나서 가족이 됩니다. 국경을 넘을 때마다 강아지를 안고 다니는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쉽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작가는 그 고생을 전혀 아픔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해요. 늙고 병든 강아지가 걸음을 멈춰서도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다는 고백. 누군가를 온전히 아껴본 사람

0: 곽수은의 25현 가야금, 신창렬의 미디 프로그래밍 연주로 하늘 그림 함께 감상해봤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1부 마지막 곡은 그곳으로 가자 준비했는데요. 창작 연희 집단 극악무도의 노래와 연주로 이 곡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1: 힘들고 외롭고
0: 2부에서 다시 만나요.
1: 힘들고 외롭고 여기보단 그곳이 좋겠지? 그래, 그곳으로 가자.

그곳으로 가자. 바람을 가로질러

한혜진의 가야금 연주로 문 글로우 2부 첫 곡으로 감상하셨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토요일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국악원이 추천하는 한국의 전통음악 3집 한국의 성악 만나보겠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가능하죠. 스마트폰으로 덩덕궁 플레이어 내려받으신 후에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빌레 앙상블의 연주로 새별 감상할게요. 새별은 초저녁에 외롭게 떠있는 새별 같다라는 뜻으로 새별이라 이름 붙은 제주의 오름을 그린 곡이에요. 오름에 올라 정상에서 만날 수 있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바람의 느낌

락 형식의 악곡으로 여창가곡 한바탕 중에서도 가장 화사하면서도 깊은 멋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레퍼토리입니다. 바람은 지동치듯 불고 굳은 비는 붓듯이 온다로 시작하는 노랫말 속에는 천지를 흔들듯 거세게 불어대는 바람과 양동이로 붓듯 내리 쏟아지는 억수같이 매서운 비바람이 묘사돼 있는데요. 오늘 밤 꼭 만나자고 맹세까지 받았건만 조바심을 내다가도 이런 풍우를 뚫고 나를 찾아온다면 참된 인연이 아니겠는가 하며 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읊조리는 곡입니다. 김월하 특유의 단정하면서도 맑은 성음으로 여창가곡 우락 감상해 보겠습니다.

삼가요 기암은 놈이 아야 남아

대표적인 정가인데요. 노랫말 속에는 흰 머리의 늙은 어부가 물가에 살며 산에 사는 것보다 물가에 사는 것이 낫다 말하고 배를 띄워 물결을 따라 나아간다는 고즈넉한 풍경이 담겨 있죠. 특히 굽이치는 가락 사이로 배를 저을 때 나는 노소리를 본뜬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하는

슬픔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소리판의 흥으로 승화시켜내는 우리 소리의 진수를 느낄 수 있으실 텐데요. 이 음반에는 판소리 국창 박녹주 명창과 그의 제자인 박초선 명창이 함께 주고받으며 부른 매우 귀하고 깊은 성음의 소리로 수록돼 있어요. 박녹주, 박초선의 목소리로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 감상해 보시죠. 구부녀의 호흡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채운 소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신나는 리듬이었든 차분한 소리였든 나를 기분 좋게 다독이는 소리와 함께 넉넉한 토요일 오후 보내시기 바랄게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중에는 몰라도 주말에는 배달 음식 많이 시키게 되죠. 여러분은 주로 어떤 배달 음식 많이 시키세요? 저는 웬만하면 집밥 추구하는 편인데요. 식구가 많을 때 뭐 거의 한 달에 쌀이 10kg씩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배달하고 싶을 때는 저녁에 가족들끼리 도란도란 앉아서 이야기할 때, 그럴 때 아닐까요? 그때 치킨이나 피자 혹은 뭐 여름에 팥빙수 같은 거 디저트류 많이 시켜 먹었던 것 같은데, 집에서 해먹기 까다로운 음식도 배달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는 또 배달보다는 음식점에 가서 직접 또 먹는 걸 좋아해서 아마도 배달은 저는 치킨 피자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도 뭐 거의 비슷하실 것 같은데 특별한 배달 음식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오늘 문자 주제는요, 내가 가장 많이 시키는 배달 음식입니다. 한식, 양식, 중식 등등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시키는 배달 음식 무엇인지 문자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가운데 재밌는 문자, 독특한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또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신청해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0302입니다.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중 선정해서 현풍 떡갈비에서 드리는 떡갈비 3종 세트, 또는 신상민 청년 농부가 직접 농사지어 만든 건강하고 맛있는 기정떡, 우리쌀 별미떡, 아침에도 한 알, 출출할 때도 한 알, 새콤달콤하게 통

피자, 족발 딱 정석인 것 같아요. 그쵸? 그냥 도란도란 모여서 이렇게 이리 뜯고 저리 뜯다 보면 누가 이거 다 먹었어 이렇게 하면서 웃음 나누고요. 그쵸? 0808님께서도 여름철엔 덥고 기름 처리도 불편해서 특히 튀김 종류 음식 배달하죠 해주셨어요. 튀김 집에서 정말 하기 싫잖아요. 막 너무 옷에 음식 냄새 배기고 이불에 막 다 배기고. 근데 배달의 장점은 집에서 하기 싫은 음식 시켜 먹는 거죠. 좋습니다. 1533님께서도 닭볶음탕. 아내가 해주는 닭볶음탕. 감자 많이 넣고 떡도 넣고 떡볶이 같이 고추장도 넣으면 얼큰하고 맛나요. 애들이 우리 닭볶음탕집 내자 이렇게 말해줍니다 해주셨습니다. 배달음식 가장 잘 해먹는 배달음식 무엇이냐 여쭤봤는데 역시 집에서 해드시는 음식 말씀해주셨군요. 근데 진짜 뭐니뭐니 해도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닭볶음탕

0: 원곡 자체에도 어깨춤이 절로 나는 곡이에요.
1: 그쵸, 네.
0: 특히 날 좀 보소 이렇게 시원하게 지르는 직진 고백이 참 당차고 경쾌합니다.
1: 맞습니다. 원곡이 가진 특유의 경쾌함 그리고 당돌함이 참 매력적인데요. 이 직진 고백이 인공지능을 만나서 어떠한 장르로 변신했을지 그럼 첫 번째 곡부터 한번 봐볼까요?
0: 좋습니다.

0: 대표님께서 장난기 가득한 악동이라고 하니까 상상만 해도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데 이 방방 뛰는 분위기를 프롬프트에는 어떻게 담아내셨어요?
1: 네, 음악 스타일에는 에너지가 넘치는 엇박자 리듬, 그리고 밝은 브라스 섹션, 그리고 축제가 열릴 듯한 분위기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컬 역시 생기 발랄하고 톡톡 튀게 부르도록 지시를 했고요. 보컬이 짧고 경쾌하게 끊어 부를 수 있도록 날 좀 보소 이 사이에 느낌표 하나씩 넣어서 날 치는 엇박자 리듬, 그리고 밝은 브라스 섹션, 그리고 축제가 열릴 듯한 분위기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컬 역시 생기 발랄하고 톡톡 튀게 부르도록 지시를 했고요. 보컬이 짧고 경쾌하게 끊어 부를 수 있도록 날 좀 보소 이 사이에 느낌표 하나씩 넣어서 날 느낌표, 좀 느낌표, 보소 느낌표, 헤이 느낌표 하면서 추임새와 느낌표를 가득 넣었습니다.
0: 시원한 금관악기와 함께 터져나오는 미량아리랑의 유쾌한 발라드.

0: 네,
1: 마지막은 지구 반대편에서 발견한 우리 국악과 아주 비슷한 한과 흥을 동시에 가진 음악인데요. 바로 아일리시 켈틱 포크입니다.
0: 아일랜드 전통 음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악이랑 비슷한 한과 흥이 있었나요?
1: 네, 맞습니다.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 등 켈트 문화권의 민족들은 영국의 오랜 식민 지배와 대기근이라는 가슴 아픈 역사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음악에는 놀랍게도 우리 국악 특유의 짙은 슬픔, 한이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동네 펍에 모여서 밤새 발 구르고 춤을 추면서 서로를 위로하는 흥이 있기도 하고요.
0: 깊은 슬픔을 유쾌한 리듬으로 승화시키는 다는 그런 점이 정말 우리네 민요와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0: 음악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1: 네, 8분의 6박자의 통통 튀는 지그라는 리듬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발을 구르면서 춤추기 딱 좋은 경쾌한 박자인데요. 악기로는 우리의 소금과 비슷한 맑은 소리를 내는 튀니스, 해금처럼 역동적인 화를 쓰는 켈틱 바이올린인 피들, 그리고 전통 북인 바우런이 쓰입니다.
0: 아이리시 켈

0: 승화시킨다는 마음과 정서는 모두 통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1: 네, AI 음악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국악의 뿌리를 지키면서 세계 여러 전통 음악 그리고 현대의 장르와의 이 접점을 찾아보는 이 시도가 정말 흥미롭고요. 실제로 직접 해보면 어떻게 될까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어요.
0: 그거를 또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걸 한번 라이브로 가져보는 시간도
1: 그니까요.
0: 기대가 됩니다. 국악의 새로운 소리와 상상력을 만들어가는 오디오랩 중흥.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대표님 덕분에 귀요강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와 함께했고요. 현무 대표님 보내드리면서 오리지널의 미량아리랑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으로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의 클로징 투게더 듣고 2부 시네마 리와인드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로버트 드니로 배우의 대표작 두 편, 인턴과 택시 드라이버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와 신청곡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화 얘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여운을 남기는 영화 이야기, 다시 돌려보고 싶은 영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현악 앙상블 초콜릿의 시간여행 듣고 시네마 리와인드

0: 추천하고 또 택시 드라이버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1: 네.
0: 말씀하신 대로 9월에 인터넷 한국 리메이크작이 개봉하잖아요.
1: 네네.
0: 네, 최민식 한소희 배우의 호흡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
1: 그러니까요.
0: 이 인턴이라는 이제 오리지널 영화도 이제 개봉 당시에 한국 분들에게 특히나 큰 사랑을 받았었어요. 근데
1: 네네.
0: 이 영화의 주역 로버트 드니로의 대표작 두 편을 오늘 그래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인턴부터 소개받아볼까요?
0: 네, 이 영화는 네로의 대표작 두 편을 오늘 그래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인턴부터 소개받아볼까요?
0: 네, 이 영화는 낸시 마이어스 감독의 2015년 작이고요. 70세에 은퇴한 고위 임원 벤이 신생 패션 스타트업의 시니어 인턴으로 입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0: 어떻게 보면 그 최민식 배우랑도 또 겹치는 이미지가 있네요.
1: 맞아요.
0: 이렇게 되게 액션이나 스릴러 이런 큰 묵직묵직한 장편 영화를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따뜻한 감성의 역할을 하면 또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되는데
1: 악마를 보았다 상상해보세요.
0: 그러니까요.
1: 그 캐릭터가 어떻게 인턴의 이런 따뜻한 맞습니다. 캐릭터로 변모가 됐을지 좀 기대가 되죠.
0: 거장 드니로의 영화 자 캐스팅을 어떻게 했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0: 관객으로 하여금 이 주인공 트래비스의 어떤 불면증과 또 환각적 상태를 좀 그대로 경험하게 한다는 그런 연출적 특징이 있죠. 네. 또 이외에도 청각적으로 이 버나드 허만의 재즈 음악을 이제 영화에 더해내서요. 이 차가운 뉴욕 도시에 어떤 고독한 남자 주인공의 어떤 쓸쓸함을 배가시켰습니다.
1: 이런 주인공 벤 역할을 위해서 로버트 드니로가 또 어떤 노력들을 했을 것 같아요.
0: 또 드니로는 실제로 이게 뉴욕 택시 운전 면허증을 취득을 해서요. 촬영 전 한 달 동안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12시간씩
1: 뉴욕, 실제로요?
0: 네, 뉴욕 거리를 누비면서 진짜 승객들을 이제 태웠다고 합니다. 당시 이미 대부 2로 이제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을 받은 유명한 배우였음에도 승객 중 단 촬영 전 한 달 동안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12시간씩
1: 뉴욕, 실제로요?
0: 네, 뉴욕 거리를 누비면서 진짜 승객들을 이제 태웠다고 합니다. 당시 이미 대부 2로 이제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을 받은 유명한 배우였음에도 승객 중 단 한 명만 그 드니로를 알아보았을 정도로 완전히 그 뉴욕 택시 기사 그 자체가 되어서 이 뉴욕 거리를 누볐다고 하죠.
1: 그러니까 이 영화 정말 시대가 지나도 계속 회자가

쌍화차 온더락의 별달 흘림 듣고 왔습니다. 지난 2007년에 개봉한 영화 디워 기억하시나요? 최근 땡플릭스에 공개된 이후 디워가 해외 영화 상위권에 올라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우리 설화 속 이무기를 다룬 영화 디워. 공개 직후 전 세계 20개국 영화 탑 10 차트에 진입하면서 개봉 19년 만에 역주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디워가 역주행하면서 속편 제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칠성 영왕 주는 물에 수명 장수 점지하고 용궁 영왕 주는 물에 지랄 풍병 막아주소.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때가 아닐까요? 우리는 여기서 풍류를 즐기기 좋은 때, 바로 지금입니다. 8월 29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정수님의 소리 단가 사철가로 출발합니다.

천지배건지 모두가 백발의 퍼시로구나. 어째 영세월아 탄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을 노려보라.

위로 혼나 사후에 반반 진수 불효 생전 일배주만 또 못하느니라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가지 마라 아까운 청춘을 다루는다 세워라 가지 마라 가난 세월 어쩔거나 늘어진 개수라보 깝깝털에 대랑 매달아 놓고 꼭꼭 두시 거는 놈과

토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의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국악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도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풍류가

네, 감사합니다. 푸짐한 선물 이번 주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선정해서 보내드릴게요. 잠시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8833님, 김용호님, 진행과 리더십이 굿! 애청자 올시다. 국악종합편 이론과 실제의 득음경지가. 그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 여러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잘 챙겨서 방송으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많은 사연 보내주신 여러분께 다시금 감사 인사드리고요. 좀 더 흥미롭고 유익한 방송 되도록 잘 꾸려가겠습니다. 항상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응원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풍요 사전으로 이어갈게요. 박종선의 아쟁, 아쟁산조, 박종선유 기인산조입니다. 박종선 아쟁 명인은 전남 담양 출신으로 서울시 무형유산 아쟁산조 보유자셨죠. 지금은 그 맥을 김영길 명인이 이어서 전승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종선의 연주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집에서는 말이다. 아, 삼겹살을 구워서 미나리에 싸먹더라. 이 미나리 토리지 거식이 뭐 메나리 토리지도 마. 그렇고럼 그게 맛깔나는 소리인가? 아, 더 자세히 알아야겠으니. 아, 저 풍녀 사전 갖고 와서 빨리 딱 펼쳐봐라, 잉? 네, 오늘도 풍녀 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메나리 토리 또는

김길자 외 여러분의 소리로 강원도 정선 아라리 함께 들었습니다. 메나리 토리의 느낌이 어떤 건지 강원도를 대표하는 이 아라리를 통해서도 잘 느껴지셨겠죠?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2부에는 계속해서 2부 첫곡 마치기로 선물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김보연의 소리, 태평가 양산도였습니다. 오늘은 두 곡 중에 한 곡만 적어 보내주셔도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잠시 지난주 2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하겠습니다. 3648님 정답 김소희 명창 뱃노래.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617님 범피중류 좋습니다. 퀴즈인가요? 아 질문 주셨네요. 네 퀴즈 맞습니다. 네 8878님 뱃노래 88올림픽 폐막식 곡인 걸로 알고 있어요. 후덥지근한 날씨에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세요. 우와 우리 88올림픽 곡이었나요? 저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8878님. 역시 우리 청취자님들의 정보통 최고입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큰 경기의 응원가로 우리 민요가 많이 불리곤 했죠. 지금도 그렇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8878님.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 정답! 뱃노래? 라고 물음표 3개 붙여주셨어요. 네,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0808님. 정답! 뱃노래! 딩동댕! 맞습니다. 그리고 이배님도 보내주셨네요. 김소희 뱃노래 맞나요? 비가 추적추적 하루 종일 날이니 덥지 않아서 좋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뱃노래 정답이었어요. 그리고 전영민님도 보내주셨네요. 뱃노래! 고향 바다가 생각나네요. 아, 우리 전영민님의 고향이 바다가 있는 곳이었군요. 생각만 해도 멋진 절경이 그려집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당첨자께서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방송 시간 중에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음악 한 곡 더 듣고 김용호의 풍류 현장으로 이어갈게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 해령입니다. 해령은 궁중 정악곡으로요. 세종 때 여민락을 변주한 곡이죠. 함께 감상하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오백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 오래 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 속에 왜 이토록 많은 눈물과 그리움이 담겨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이 한오백년이 오랜 세월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온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세월은 유수처럼 흘러가고 사람은 바람결처럼 늙어가지만 노래는 남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 속에서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만나고 잊고 있던 마음을 다시 만납니다. 한오백년은 그렇게 오늘도 낮고 느린 가락으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잊지 못하는 것일까요?

0: 때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지내는 청산으로 돌고 유골물이 쭈르르르르 저골물이 콸콸 열이 열두 군

0: 오늘 첫 곡으로 단가 고고천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병창의 강정숙이었습니다. 고고천변은 산속의 멋진 풍경을 노래하고 있는 단가인데요. 판소리 수군가의 한 부분을 떼어 단가로도 잘 불리고 있지요. 중중머리로 흥겹게 이어지는 숲속 장면이 매우 생동감 있게 그려지고 있어 시원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 얼씨구!
2: 얼씨구!
1: 좋다!
2: 좋다!
1: 어이!
2: 어이!
0: 추임새 그거 쉬워요. 판소리 감상의 기본 추임새를 연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청중의 추임새는 소리판을 살리는 큰 역할을 하죠. 얼씨구! 좋다! 잘한다! 어이! 그렇지! 이렇게 추임새를 하면서 함께 소리판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규명창도 되는

규명창도 되는 연습 시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큰 소리로 추임새 연습 해보시겠습니다. 저와 함께 할 추임새는 오늘 심청가 중 선인들이 떠나가는 대목으로 하실 텐데요. 이 대목은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기까지의 극적 긴장감이 점점 몰입이 되어 마지막 순간에 떳다무레가 퐁! 한 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나오는 대목입니다. 몰입된 긴장이 잠시 멈추어지고요. 다시 고요해진 바다 물결과 선인들의 슬픔을 정리해주는 대목이죠. 선인들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풍속에 대해 반성하면서 다시 백기를 떠나는 장면으로 진양조로 느리

Ooh.

0: 흘러간다.
1: 취임새 그거 쉬워요. 오늘은 심청가중 선인들 떠나가는 대목으로 함께 해보셨습니다. 소리의 안양년, 북반주에는 김명환이었습니다. 심청의 투신 이후 다시 고요해진 바다와 심청의 죽음을 슬퍼하는 선인들의 모습을 그린 대목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보신 안양년 명창은 부친인 안기선 명창과 정응민, 장영찬, 김소희 명창 등에게 판소리를 배웠는데요. 1970년대에 활발한 방송활동으로 많은 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안양년 명창은 호소력 있는 천구성과 서슬푸른 상청으로 유명했는데요. 심청가의 이런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죠. 온몸을 써서 소리를 하는 1970년대에 활발한 방송활동으로 많은 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안양년 명창은 호소력 있는 천구성과 서슬푸른 상청으로 유명했는데요. 심청가의 이런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죠. 온몸을 써서 소리를 하는 생생한 소리가 잘 느껴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안양년 명창의 소리로 이어서 다음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수궁에 들어간 심청은 천상의 옥진 부인이 된 어머니와 상봉하고요. 극진한 대접을 받은 후 꽃을 타고 환생하게 되지요. 심청이 탄 꽃은

가근 전매 서고 수구를 내려오니 용왕도 황고바야 문지으로 배례할제 옥진

부친 마지 늙었으리라. 나는 종박인이요 광안전 옥진 부인이 되었던데 너는 부친 눈 띠

상당수라. 이때 남경장사 선인들은 억십만금 퇴를 내어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임당수 당도원이 심소조 효성에 호련히 감동이 되는지라 재물을 차려놓고 심소조 언덕을 위로 하는디 부고를 두리둥둥 울린 난성

지난 뒤 화추도 먼구만다 8월 부유군 자륙만당 추수의 홍년왕

0: 선택하려는 젊은 왕의 이야기가 그려진 여성 국극인데 여성 국극 예술단에서 올린 작품입니다. 김소희 정민섭의 작창으로 초연에서는 남자 역으로 이군자, 여자 역으로 김성예가 활약했는데요. 오늘은 2018년 김성예, 김금미의 여성 국극 판타지에 녹음된 음원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여성 국극 상간마마 안 돼요, 두꺼비와 꽃봉이의 사랑가, 두꺼비의 탄식, 두꺼비와 꽃봉이의 상봉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두꺼비의 김금미, 꽃봉이 역에는 김성예입니다.
1: 꽃봉아, 저기 봐.
2: 뭔디?
1: 저 별들 말이오.
2: 이야, 많다.
1: 그려, 저 많은 별들만큼 나도 꽃봉이를 좋아하는구먼.
2: 나도구먼. 요즘은 맨날 우리 둘이 잔치하는 꿈만 꾸는구먼.
1: 그려, 내년 봄에는 꼭 잔치를 할 거구먼.
2: 어? 저기 저 별 좀 봐. 둘이 딱 붙었어. 쟤들도 잔치하나벼.
1: 그려, 별 신랑, 별 각시들이여.
2: 별 신랑, 별 각시?

여기가 별궁인가? 그러나저러나 꽃봉이를 만나면 무슨 말부터 먼저 하지? 비단옷 입었다고 이것이 강짜를 부리면 어떡하지? 아, 잘못했어. 벗고 오는 건데 내 돈 그지집의 성질머리 잘 알면서도.

7월 화든 9월 수위로다. 천지간 만물지 중의유인이 취귀하니라. 천고일월 명이요 지우초목생이라. 각야거이교. 방자 밖에서 듣더니 도련님, 이게 웬 야단이시오? 도련님이 글 난리를 꾸미시오? 글 전을 보시오? 이놈아, 잔소리 듣기 싫다. 주역 드려라. 거는 원코, 형코, 이코, 의정코, 춘향코, 은행코, 한테 대면 좋고. 방자 듣다. 도련님, 그게 무슨 책이오? 이게 주역이다. 그 어디 주역이요? 코책이지. 그책 속에 코 많소. 그 흔한 코 밑에 소 있는 코도 좀 넣어주시오. 에라 이놈, 네 코는 그책 속에 코 많소. 그 흔한 코 밑에 소 있는 코도 좀 넣어주시오. 에라 이놈, 네 코는 상놈의 코라 이 코에 범치 못한다. 사력 들여오너라. 태고라.

안녕 착한 도덕 술 천만년 가랑 풍의소시 이러니 나여보동 가을쯤 백발이 장차 오거들면 소년 풍도 거들소 낙목 한천 찬바람 백설강산 겨울 오매불망 우리 사랑 우룡심청 감출병 우용장약 세우중 허재영 석기부를

꽁나 깊은 맹세여 산약계기를 써 우리가 이리저리 돈이다 푸지 세월 했세 조광지처 박대 말하라 대전 동편읍 업중률 운벽사 장군방 춘향과 둘이 마주 건져 입을 대고 장담하면 법중 여자 되었구나 네. 일이 한참 있더니만은 춘향이가 또 눈에 어려 보고지고 우리 춘향 보고지고 추천하던 그 맵시를 어서 보고지고 걸음 갈뜰 그태도를 어서 보고지고 보고지고 이렇듯 소리를 질러놓은 것이 상방사도 깜짝 놀래요. 일어나라, 예이. 책방에서 글 읽는 소리는 아니 나고 어느 놈이 생침을 맞느냐, 힘 센 놈에게 신 다리를 주물리느냐. 웬 소리가 이리 요란하며 보고지고 소리고 소리가 웬 소린지 사실하여 아뢰어라. 동인이 책방으로 충충 나와. 쉬. 도련님은 무엇을 그리 보고지고 소리를 지르셨기에 사또께서 들으시고 놀래시어 알아들이라고 야단 나겼소. 도련님이 이 말을 듣더니 야속한 일이다. 다른 집 노인네는 일홍증도 계시더구만. 우리 집 노인네는 늙으실수록 귀가 점점 더 밝아지시나 보다. 이리 했다고 하나 이는 잠시 웃자는 농담이요 그랬을 리가 있으리요. 도련님이 깜짝 놀래요. 예, 큰일 났구나. 거짓말로 여쭈어라. 내가 논어를 읽다가 자호라 오수야 몽불견 주공이라는 대문을 보다. 나도 주공을 보아지다. 흥치로 소리가 높았다고 여쭈어라. 통인이 사또 전에 그대로 여쭈었겄다. 사또 들어보시니 글 읽는 데 취미를 꼭 붙인 모양이거든. 자랑을 하시량으로 책방의 목랑청을 청하였겄다. 목랑청이 들어오는 뒤

0: 산전수전 공중전 백전노장 입히되 왔느냐 대등대하였소. 일이 한참 스텝 점구를 마친 후에 자 그럼 방송을 실시하라. 큐.
1: 주말 저녁 판소리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즐겁게 만나는 시간 최희진의 판소리 사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첫 순서는 판소리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요즘 판소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목요일인 9월 3일부터 26일까지 국립극장에서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2026년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창극을 중심으로 중국과 태국 등 아시아의 전통음악극을 초청해 세계음악극의 흐름과 창극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인데요. 국립극장에서 제작한 세 편의 작품뿐 아니라 두 편의 해외 초청작과 네 편의 국내 초청작까지 총 아홉 편의 공연이 21회에 걸쳐 펼쳐지게 됩니다. 전통 무대에서부터 오늘의 무대까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이어져 온 음악극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번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요. 우선 개막작으로 국립창극단 대표 레퍼토리 귀토가 판소리 수군가의 뒷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려내고요. 올해 축제의 홍보대사를 맡은 소리꾼 남상일, 김준수 씨가 출연하는 창극 콘서트 흥보, 박을 타다도 판소리 흥보가의 해악과 풍자를 콘서트 형식으로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외 초청작도 눈길을 끄는데요. 태국 문화예술부 왕립무용단은 전통 가면 무용극 콘, 라마끼엔의 이야기를 선보이고요. 중국 상하이 경극원은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을 경극의 창과 무대 미학으로 재해석한 대표작 지단 왕자의 복수를 공연합니다. 공연장 밖에서도 야외 프로그램인 창창 스테이지를 통해 창극의 뿌리인 판소리를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을 경극의 창과 무대 미학으로 재해석한 대표작 지단 왕자의 복수를 공연합니다. 공연장 밖에서도 야외 프로그램인 창창 스테이지를 통해 창극의 뿌리인 판소리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무대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9월 5일부터 13일 중 주말에 국립극장 문화광장 시계탑 앞에서 젊은 소리꾼과 고수들이 판소리 다섯 바탕에 주요 대목을 나누어 선보이는 무대도 마련됩니다. 성공적인 축제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수군가 중 한 대목 들어보실까요? 김준수의 수군가 중 말을 허라니 만나보시겠습니다.
2: 토끼 잡혀 들어와 사면을 살펴보니 강한지장과 천택지신이 좌우로 옹기를 하여 그날 토끼가 보더니 눈만 꿈적꿈적하고 앉았을지 용왕이 보시고 너 토끼 들어라 내 우연 특병하야 명의다려물어본즉 네 간이 으뜸이라 하기로 내

아니 일갈성도래 소리 탐막한 상류임군 성년왕 뱃속에 칠공기가 있다 이로 피가는 폐를 갈렁 무고히 죽였으되 일곱 공기 없었으니 선태도 폐를 갈렁

불쌍은 태명만 끈싸우니 이를 보고 달라하면 어찌 다시 우리까

담소병적 구불능 시고고 담소병적 설불능은 오고 신수병적 이불능 청고고 담소병적 목불능 시라 간이 없고야 눈을 들어 만물을 퍼느냐 소태가 흐려리라 소태의 안인적 월견 청기로 삼겹삼더니 보름이면 간을 띄고 금물이면 간을 들여내다 세상은 병직들이 소태만 흐른다면 간을 달라고 보채기로 간을 내어 반촌예배다 꼭꼭 싸서 칭노로 칭 칭동역 의주석산계 애소나무 늘어진 상상까지 끝끝하리 나라 메고 도와요소 옥계변에 탁조가로 내려왔다가 우연히 초복

성은 흥미가 좋다 이로 완경 차가루 왔나 이야 동환이 듣고 화를 내요 에노 이 말이 모두다 당치 않는 거짓말이로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시인지 대장은 다를 바가 없는지 네가 어찌 간을 내고 드리고 임으로 초대본단 말이냐 폭계가 당돌이 한자원대 대왕은 토지계령 미지기로 소이다 폭귀신아 어찌하야 사신인 수가 되었으며 실롱시 어짠 길로 인시우 누가 되었으며 대왕은 어찌하야 꼬리가 저리 치더라 귀신아 어찌하야 사신인 수가 되었으며 실롱시 어짠 길로 인시우 누가 되었으며 대왕은 어찌하야 꼬리가 저리 치더라 허우없고 송태나무 쓴 일로 꼬리가 요리 몇뚝 하우없고 대왕의 옥체에 난 빈더울이 번쩍번쩍 송태의 몸에 난 어리어리 송살송살 까마귀로 일러도 우전 까마고 쓰게 있고 우후 까마고 쓰게 없으니 인생 만물 피금주수가 한 가지라 뻑뻑인 길 답답치 않니 하고 이까 공황이 듣고 돌리느라고 그러면 간을 내고 드리고 임으로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죽은 북방 일록수 총아 흑몽우십토 산지금 양곳에 광채 아침만개 저녁 이솔 하바야 집으로도 관비공기로 대원이 만명해 천대병약이라 뜸약이 대단이라 이런 틀어줘 주부야 세상에서 나를 보고 이런 기약이 되었으면 가늘 판날만큼 떼어다가 대

0: 김수현 명창에게 소리를 사사했습니다. 제25회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이름을 알렸고요. 동편제 수군가, 서편제 심청가, 동조제 흥보가 등 여러 완창 무대를 통해 판소리의 진수를 이어왔습니다. 강남 갔던 제비가 박씨를 물고 다시 흥보집을 찾아오는 제비 노정기 대목 만나보시겠습니다. 흥보가 중 제비 노정기입니다. 소리의 김선이, 북반주에는 김동현입니다.
1: 제비가 강남을 들어가니 강남 두견이 조종지 황제라 백조 정고를 받는 뒤 조산에 갔던 분홍제비 나오, 논안에 들어갔던 초록제비 나오, 중원에 나갔던 명백이 나오, 조선에 나갔던 현종, 조선에서 왔던 제비 차례로 들어갈지

0: 네.
1: 제.
0: 예, 소조가 되리라. 소조미주 선땅어 박흥보지불 주인상공 서둘오륙수를 가서 그이날아리리다 소조미주 선땅어 박흥보지불 주인상공 서둘오륙수를 가서 그 이날게 되었더니.

엽사명 양한테여 불성청원 곽비래라 날아오는 저기러기 갈대를 입에다 물고 일점이점 떨어지니 평사나가지 아니냐 백구백로 짝을 지어 청파상에 왕래오니 석양천이 여기로

아니 황강일과 불구반의 팽주천재 공유윤 금능을 지내요 조사촌 들어가니 공소창가돌이에게라 악매화를 툭 저무연의 펄럭 떨어지고 이수를 건너 종남산을 지내 개명산 올라서니 장자왕 가고듣고 남경산 올라가니 칠성단 입이 던더요 연제지간을 지내요 달석산을 넘어 형경을 들어가 황극전에 올라 안전반 호장안을 구경 오고 정양문대 달라 상달문을 지내 본관을 들

0: 이르라.
1: 좋지.
0: 폭행 흥룡이여 좀 물고 채원간으로 놈놀한던 단산봉안기 축세를 물고 어동석으로 놈놀한던 청아기란 초를 물고 성벽상에 드럼 노란듯
1: 시고
0: 안으로 벌벌 날아들지 들보위에 올라앉아 제비말로 운다 지지지지 주지주지 거지연지 오지매요 낙 지각지절지연지 흔지역지 소지차로 함지 표지 내지 배요 흥부 듣고 개여경

0: 야.
1: 반가웠던 내 제비.
2: 시고.
1: 어디를 갔다가 이지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오르냐. 시고 내 제비. 강남은 가르지라는데 이거요 다 볼까이지 오르냐 얼씨구 내 집이 강남은 가르지라는데 이거요 다 버리고 누추한 이 내 집을 허이고 이 찾아오느냐

0: 가 목욕 중 도적 맞는 대목까지입니다. 소리의 정권진, 북반주에는 이정업입니다.
1: 밤이면 집이 돌아와서 울고 낮이면 강도에 가서 울고 눈물로 세월을 보낼 적에 그때 그 마을 사는 묘한 여자 하나 있는디 호가 뺑파였다. 신봉사 전곡이 풍부하단 말을 듣고 동리 사람도 모르게 자원 출가하야. 이 몹쓸 뺑댕이 내가 신봉사 가산을 꼭 먹성빌로 망하는디 꼭 이렇게 망하겠다.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떡 잘 먹고 배퍼 주고 고기 사 먹고 쌀 퍼 주고 떡 사 먹고 이웃집이 밥 부치기 동인 잡고 욕 잘하고 조군들과 싸우 먹이 잠자면 이갈기와 회 끓고 발목 들고 한밤중 우르물고 오고 가는 행인다려 담배 달라 실러.

만일 그 잔치에 참여 안 하게 되면은 이걸 수령이 봉고파직을 당할 테니 어서급히 올라가라. 그 노비를 받아가지고 나와. 여 병파, 황성선 맹인 잔치를 배설하여 했는디 잔치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이걸 수령이 봉고 파직을 당한대요. 아니 우리가 올라가세. 맹대기네가 그 노비까지도 옹칠 양으로. 아이고.

나를 수황석을 얻거나 일색이다 일색이여 우리 뱅뱅이가 일색이여

것이 잘 될 소냐 이년아. 귀신지라도 못 되리라 이년아. 어이, 오라. 현철어신 광세도 죽고 살고 내 딸 정이 생중검도 당했던디 니까지 여호를 생.

오나 여기 오래가 팥쌈집으로 갈려. 내가 니년을 생각하면 인사불성에 쇠하들렵니다. 야 주인, 예, 밥값이나 받소. 밥값이고 뭐시고 그만두고 가시오. 그만두고 가라 가지만은 자네 집에서 참 비싼 밥 사먹고 가네. 자네 집에서 계집까지 잃고 가니 그 안이 비싼 밥인가. 주인과 작별을 하고 주막밥까지 잃고 가니 그 안이 비싼 밥인가. 주인과 작별을 하고 주막밥을 나서더니 그대도 생각나서 섰던 자리 벗어 조정

나하고 동일하니 어서 옷 가져와. 봉사하고 동거라다니 아무리 부르고 찾은들 도적맞은 옷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거기서 또 한바탕 우르머르는디

젊어서었으니 황성천지 얼굴에 가며 꽃 같은 지도 우어 고스란신 건섰으니 굶어서도 죽을 테요 뜨거워서도 죽겠구나.

행복으로만 해결되는 세상이다 보니 문턱이 높아 오갈 곳이 없다고 합디다. 며칠 동안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이 말 한마디도 못하고 온종일 벽만 보고 계신다는데 그러다 그 가여운 노인이 세상에서 홀로 잊히는 건 아닐까 걱정입니다.

0: 사람이면 안 가르쳐줘도 흥얼흥얼 목이 잘 나왔으니 목 쓰는 요령이 어려워서 지금은 배우는 사람이 뜸해요. 뱃속으로 눌러서 나와야 하고 여러 가지 목을 내야 하는데 생각 끝에 오여사는 목 쓰는 요령 42가지를 정리하고 체록했다. 해설을 곁들이고 온갖 부호를 동원해 장구치는 요령, 거청과 새청의 종류를 세세히 분류해 놓았다. 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지 5년 만에 짜낸 과학적 교수 방법이다. 1990년 4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오봉녀 명창이 정리한 42가지 소리의 유산을 이어받은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황해도 분들은 성향이 조금 부드러워. 그래서 소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평안도 분들은 호랑이의 비유를 해. 그냥 숲에서 바로 나온 호랑이 같다는 거예요. 급하고 세고 뭐 여름에 수박 싸갖고 이렇게 가면은 아유 야 무겁다 아유 어디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수박이 좀 안 좋은 사람은 이렇게 뭐 꼭지가 마른 거니 오래된 거

0: 너네는 이 끊어졌던 서도 소리를 꼭 전승을 해야 된다. 꼭 그러면 또 어린 나이에 그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면 아 선생님 이상해 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랬는데 지금 보니 노력해서 전승하려고 하지 않으면 끊어지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복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지 말라고 말릴까 봐 마음을 졸일 정도로 밥은 굶어도 대금을 기쁘게 연주했다고 합니다. 첫 곡은 대금 산조입니다. 산조는 판소리와 남도 무속 음악에 기원을 두고 있죠. 대금 산조는 1920, 30년대에 박종

원장현과 박노상 등 원장현류 대금산조 전수관, 충청주의 제자들의 대금과 나혜경 청주시립국악단 단원회 장구로 원장현류 대금산조 감상하셨습니다. 박노상은 원장현의 애제자로 2010년부터 원장현류 대금산조 전수관 충청주예를 맡아 전수활동을 하고 있네요. 대금산조는 다채로운 선율변화,

한갑등류 검은고 산주를 원장현의 검은고, 나혜경의 장구 반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한갑등류는 단아하면서도 짜임새가 있고 변화 많은 식임새, 절제된 대점, 섬세한 자출 등이 특징입니다. 원장현은 30년 가까이 국립국악원 단원으로 일했는데 1983년 처음 들어갔을 때는 아쟁 연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1년 후에 검은고 티오가 생기면서 검은고로 바꾸었습니다. 원장현은 대금과 검은고뿐 아니라 태평소, 아쟁, 가야금 등 여러 가지 악기를 합니다. 원장현은 이를 목수가 망치질, 대패질, 끌질 다 하는 것처럼 음악을 표현하는 도구인 악기의 원리를 터득해서 여러 악기로 음악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들으실 곡은 원장현의 창작곡인 날개, 수세원, 고향 가는 길입니다. 이 곡들은 1998년 발표한 음반 날개의 수록곡입니다. 연주자인 원장현이 직접 작곡한 대표적인 창작곡들이죠. 국악의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원장현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마음에 떠오르는 선율을 녹음해서 나중에 악보화하는 방식으로 작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금이라는 악기를 잘 알고 잘 다루는 연주자의 세 곡이죠. 특히 소세원과 고향 가는 길은 고향 담양에 대한 애정과 자연 속에서 체득한 정서를 담아낸 곡입니다. 신디와 함께 연주됩니다. 원장현 작곡 날개의 소세원, 고향 가는 길을 원장현의 연주로 만나보겠습니다.

원장현 작곡 날개, 소세원 고향 가는 길을 원장현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세 작품은 모두 자연과 삶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격감 없이 공간을 감싸는 신디사이저가 배음과 새소리와 어울려 명상음악처럼 들리네요. 원장현은 고향에 대한 애정이 큰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중록원 봉황로 앞 야외 공연장에는 원장현 명인의 동상이 서 있을 정도니까요. 원장현은 대금을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을 향하게 잡고 봅니다. 초등학생 시절 낫으로 풀을 베다 왼쪽 둘째 손가락 신경 조직을 다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보통은 대금을 왼쪽 어깨에 가볍게 걸치고 대금이 오른쪽을 향하게 연주하는데 원장현은 그 반대로 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원장현은 대금 부는 방향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하면서 조선 후기 화원 신윤복의 주유청강이나 단원 김홍도의 무동 같은 그림에서도 악사가 본인처럼 대금을 왼쪽으로 향하게 잡고 부는 식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동남아 대나무 악기 중에도 이런 식으로 부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원장현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대금지법이 과거의 방식과 부합하는 지점이 있고 이것이 자신의 독특한 대금의 특징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02년 경향신문 유인화 기자는 이러한 원장현의 활동을 소개하며 왼쪽을 통한 세상 읽기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왼쪽을 통한 세상 읽기는 남들보다 먼저 시작한 한국 음악의 원류찾기 작업으로 이어졌다고 하면서 원장현의 아시아 음악 시리즈를 소개했습니다. 원장현은 1993년부터 아시아 각국의 전통 음악인들과의 음악적 교류를 위해 매년 원장현과 아시아 음악을 10회에 걸쳐 개최하며 인도, 베트남, 중국, 일본, 몽골 등 아시아 각국의 명인을 초청하여 공연했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7월 17일 금요일 오후 4시 청주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린 원장현과 함께하는 소리여정 청주 보내드렸습니다. 이 공연은 원장현 명인이 평생 대금과 전통음악에 쏟아온 열정과 제자들과 나누는 사제의 정을 느끼게 하는 공연이었습니다. 이번 공연 대담에서도 제자들에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음악에 정진하라고 하면서 그것이 선생의 명예를 빛내주는 것이라고 하네요. 내 입으로 레슨비 얼마라고 해본 적이 없다. 레슨비를 안 내면 부담 간다고 해서 적당히 내게 한다. 본인도 어렵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료로 혹은 적은 금액을 받고 가르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아무리 바빠도 레슨을 거르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원장현류 대금산조가 전국적으로 더 많이 전수되었으면 좋겠다.

교육 특집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벌써 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성미산 학교 학생들이 현장에서 써내려간 서로를 살리는 배움의 기록을 담은 책 우정과 연대의 교육학을 쓰신 김규림, 최여울 공동작가 모시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 들려주실까요? 기대해 주세요. 문자 좀 살펴볼게요. 8월 15일이었죠. 20년 차 특수교사가 전하는 장애 당사자들과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를 쓰신 권용덕 선생님 이야기 듣고 또 문자 주셨네요. 또사님, 정확히 아니 좀 더 정직하게 말하자면 모든 현준이들이 원하는 건 정규직보다 정규삶입니다. 맞아요. 현준이가 자꾸 직업을 옮기게 됐었는데 직장

자신의 삶을 좀 계획할 수 있고 또 그런 삶이 좀 오래 지속되고 이런 걸 바라는 거겠죠. 그게 아직은 좀 너무 어려운 걸까요? 그래도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또 뒷자리 4510 쓰시는 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파쇄 업무, 텀블러 세척 이런 거 정작 해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맞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하는 일이 노동이라는 게 인정되고 다름과 노동권이 보다 더 존중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네요. 네, 노동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 그게 바로 자기 몫을 해내는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다는 의미인 거겠죠. 또 기노옥 돌고래님, 주위에 일반 학교 교사였던 분이 있는데요, 졸업한 제자나 학부모로부터 연락 안 온대요. 그러니까 장애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연락이 안 오는 거다. 이렇게 절대로 서운하게 생각 마세요. 권용덕 선생님의 정성과 고마움을 몰라서 그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행여 권 선생님이 마음 상해하실까봐, 조금이라도 서운해하실까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그럼요. 뭐 이게 꼭 장애이고 아니고 이런 이유는 전혀 아닐 거예요. 그쵸? 그럼요. 뭐 이게 꼭 장애이고 아니고 이런 이유는 전혀 아닐 거예요. 그쵸? 방송 들으시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0: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8월 한 달, 5주 동안 방학맞이 교육특집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다섯 번째 시간은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8월 한 달, 5주 동안 방학맞이 교육특집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다섯 번째 시간을 함께할 분 소개해드립니다. 성미산학교 학생들이 현장에서 써내려간 서로를 살리는 배움의 기록을 담은 책 우정과 연대의 교육학을 공동으로 쓰신 김규림, 최여울 작가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우리 그 스튜디오에 이렇게 젊은 분들이 오십니까? 20대 초반 젊은 분들이 오시니까 제가 기분이 너무 좋은데 한 분씩 각자 인사 좀 해주세요. 김규림님부터 먼저 하실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미산학교 졸업하고 지금은 대학교 다니고 있는 김규림입니다.
0: 네, 또 최여.

0: 건가요? 똘추님부터. 네.
1: 네. 별명을 똘추로 정한 이유는 사실 그냥 사실 별명 정할 때 생각이 네. 난 단어였는데요.
0: 이 무슨 뜻인데요?
1: 뜻을 그 찾아보니까 네. 또라이 추리닝이라는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웃겨가지고 처음에 별명으로 정하게 됐다가
0: 네.
1: 근데 똘추가 욕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알기 전에는 똘추를 욕으로만 알다가 이제 저를 안 후에는 똘추라는 이름을 들으면 제가 생각난다고 네. 하는 게 좋아가지고 계속 별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0: 최여울님은 이응 작가님인데 이거 성함에 이응자가 꽤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닌가라고
1: 네,
0: 생각했어요. 여울 둘 다 이응 이응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마 이응 하셨을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초성을 그냥 따와서 네. 이응이라고 지었어요.
0: 근데 왜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 문자 뭐 이렇게 톡 쓰시면서 응 아니면 뭐 알았어 이럴 때 이응 이응 이렇게도 많이 하시잖아요.
2: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소개를 하면 네. 그냥 이응 이렇게 끝인데 네. 별명이 이응 이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끔 만났어요.
0: 그리고 그 다들 막 톡에서 이미 여울 작가님을 계속 막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미 유명해지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미산학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성미산학교는 잘 알려진 대안 학교이죠. 근데 이제 뭐 2학년, 3학년 이게 아니라 포스트 중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과정인지 두 분 중에 누가 소개해 주실래요?
2: 제가 한번.
0: 이응님. 네.
2: 일단 저희 학교는 12년제 대안학교라서 네. 1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학년부터 5학년은 초등 과정이고요. 6학년부터 10학년은 중등 과정이고 네. 그 이후 11, 12학년 두 개 학년이 같이 하는 과정을 포스트 중등 과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고등 과정 대신에 중등까지의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고 네. 그 이후에 자기의 진로라든지 아니면 직접 할수 있는데요. 1학년부터 5학년은 초등 과정이고요. 6학년부터 10학년은 중등 과정이고 네. 그 이후 11, 12학년 두 개 학년이 같이 하는 과정을 포스트 중등 과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고등 과정 대신에 중등까지의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고 네. 그 이후에 자기의 진로라든지 아니면 직접 활동가가 되어서 액티비스트가 되어보는 그런 어떤 교육 과정으로서 중등 다음 이라고 해서 포스트를 붙여서 포스트 중등이라고 하고 있어요.

0: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포스트 중등에서 같이 배우고 있는 어떤 주제에 대한 현장에 같이 나가서 뭔가 활동을 해본다거나 그런
1: 네.
0: 식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교실 수업보다는 그러니까 확실히 현장 활동인 거네요.
0: 거의
1: 네, 맞아요.
0: 반반
1: 네.
0: 거의.
1: 네. 이 책, 우정과 연대 교육학은 이제 그렇게 학생들이 현장에서 직접 어떤 일들을 마주하면서 써내려간 기록이고, 20명이 함께 하셨더라고요. 1부는 비존재들과의 우정,

0: 되게 심각하잖아요.
1: 맞아요.
0: 네, 어쨌든 그것을 인유세라고 하기보다 헤로인은 자본세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1: 네.
0: 뭔가 그것을 일반화하지 않고 그 뒤에 숨겨진 어떤 수많은 문제들을 잘 우리가 마주하고 그런 트러블들과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3부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1: 두 분이 쓰신 건 어떤 내용이었어요?

좀 앞서가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다 과연 그런가? 이런 표정을 지금. 네. 자, 1부에 들어있는 규림 작가님 얘기부터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화장실을 바꾸는 얘기. 화장실을 통해서 차별의 문제를 얘기한다는 게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0: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전달을 했고 네. 학생들도 어쨌든 학생회에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 우리는 공통된 의견으로 이렇게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1: 아.
0: 이제 전달하자고 결정이 돼가지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1: 되게 좀뭐 웃긴 질문인데요. 저는 여학교 다녔거든요. 또는 그 남녀공학에서도 보통 여자 화장실에서 친구들이 모여서 남자 얘기하고 그러지 않아요. 뭐 누구는 뭐 누구를 좋아한대. 뭐 아 근데 걔가 뭐 어땠는데. 뭐 이제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서 그런 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2: 뭐 이제 다른 구석에서 하지 않을까요?
1: 네, 좋습니다.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라온 윈드의 손잡고 같이 가자 듣겠습니다.

0: 라온 윈드의 손잡고 같이 가자 들으셨습니다. 함께 걷는 길 토요일 코너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성미산학교 학생들이 현장에서 써내려간 서로를 살리는 배움의 기록을 담은 책 우정과 연대의 교육학을 쓰신 김규림, 최여울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울 작가님 얘기 좀 들어볼 텐데 작가님 앞에서 현장 활동을 여러 가지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죠? 그중에 오늘은 3부에 나온 얘기 좀 들어볼게요. 이게 어떤 활동이죠? 수라갯벌?
1: 아, 네, 맞아요. 맞아요? 3부에 네. 나온 글은 네.

0: 건설 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셨는데 그 소식 들었을 때 어땠어요?
1: 아, 저는 그날 그 판결이 나오는 그 법원에
0: 네.
1: 같이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좀 사실 약간 늦게 가가지고
0: 네.
1: 사람들이 이미 결과를 듣고 나와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기뻐서 우는 건지 슬퍼서 우는 건지 그런데 딱 가보니까 엄청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어떤 에너지 같은 것들이.
0: 네.
1: 그래서 항상 그 활동가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어쨌든 우리는 질 것을 알면서도 계속 싸우는 사람들이다
0: 네.
1: 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게 기억에 남았었는데 그날은 어쨌든 처음으로 이겼다라고
0: 네.
1: 말씀을 해주셔서

0: 에서 나는 무엇을 할수 있지? 이거를 고민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좋은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신부님은 평화가 어떤 건지 알려주셨는데 사실 많은 직장인들은 일상이 전쟁이야 이렇게
0: 네.
1: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어쩌면 트러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이라는 그 책의 일부 소제목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우리 여울 작가님은 그러면 트러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찾으신 것 같아요?
0: 저는 항상 답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트러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은 제가 그래도 생각을 하기에는 그런 문제들이 아주 복잡하다는 거를 마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해결책, 하나의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문제가 사실 세상에 훨씬 많잖아요. 그것을 잘 알고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을 거야라고 뭐 절망하거나 혹은 뭔가 냉소에 빠지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쨌든 내가 할수 있는 행동을 하고 내가 질수 있는 책임을 지는 거 그게 어쨌든 트러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우리 똘추 규림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러블과 함께 살아가는 법.
2: 저도 이응이 말해준 거에 많이 공감을 하고 지는 거 그게 어쨌든 트러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우리 똘추 규림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러블과 함께 살아가는 법.
2: 저도 이응이 말해준 거에 많이 공감을 하고 뭔가 제일 이런 투쟁 현장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느꼈던 거는 뭔가 짧고 굵은 거보다는 길고 얇게 가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뭔가 뭐 필요할 때는 강하게 어떤 것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부분 한번팍 탔다가 식는 게 아니라 좀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할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1: 이분들이 경험으로 치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네요. 네. 약간, 이분들이 벌써 이런 걸 경험하고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각자 지금 그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나만의 프로젝트 이런 걸 해보셨잖아요. 나만의 삶에 대해서는 꼭 답이라는 것보다 어떤 방향, 이런 거좀 찾으신 것 같으세요? 요즘 청소년들은 굉장히 나의 꿈이라든가 나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이 많거든요. 어떻게 규림 작가님부터 좀, 네.
2: 네. 네, 저는 포스트 중등 과정에서 되게 제 진로, 그러니까 꼭 직업만이 아니더라도 제가 앞으로
1: 네네.
2: 살아갈 방향에 대한

실컷 놀아야 한다는 당부가 그냥 나온 건 아닐 텐데요. 그러니 하루라도 더 젊은 지금, 그게 뭐든 이러고 있기에 좋은 때가 아닐까요? 우리는 여기서 풍류를 즐기기 좋은 때, 바로 지금입니다. 8월 29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정수님의 소리, 단가, 사철가로 출발합니다.

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도 어제 청춘지르더니 오늘 백발헌신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름 포머를 반겨흔들을 쓸 때 있나. 엄마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며 녹음방 조승하시라. 내 본서 일러 있고 여름하시라. 내 본서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할로 삭

대란 매달아 놓고 꼭꼭 두시 거는 놈과 부모 부려 하는 놈과 형제 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잡았다가 저 세상에 먼저 보내버리고 아버지 번진 내 달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의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국악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도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풍류가 좋다 검색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오늘도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0: 이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북유갱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북유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1: 네, 감사합니다. 푸짐한 선물 이번 주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선정해서 보내드릴게요. 잠시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8833님, 김용호님 진행과 리더십이 굿! 애청자 올시다. 국악종합편 이론과 실제의 득음경지가. 그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글 주셨어요. 비도 내리고 삼겹살에 내 뮤직 공간에서 캬!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8833님 감사합니다. 내리는 비와 함께 만난 삼겹살의 거시기 캬까지 좋습니다. 생각만 해도. 더불어 우리 풍류음악까지 들어간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죠. 금상첨화입니다. 멋집니다. 우리 8833님. 네, 고맙습니다. 우리 0808님도 사연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촉촉하게 내려 한층 날씨가 시원하네요. 가을을 재촉하는 것 같아요. 남은 여름 건강하게 보내고 다가오는 가을에는 더 좋은 모습이 되면 좋겠어요. 오동동 타령 양상도

많은 사연 보내주신 여러분께 다시금 감사 인사드리고요. 좀 더 흥미롭고 유익한 방송 되도록 잘 꾸려가겠습니다. 항상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응원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풍요 사전으로 이어갈게요. 박종선의 아쟁, 아쟁산조, 박종선유 기인산조입니다. 박종선 아쟁 명인은 전남 담양 출신으로 서울시 무형유산 아쟁산조 보유자셨죠. 지금은 그 맥을 김영길 명인이 이어서 전승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종선의 연주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야야 흥보야, 아, 저 아랫 동네 해주 서 시집온 해주댁이랑 아, 저 웃동네 평양서 시집온 평양댁은 말씨가 다르던디. 아, 어째 음악 사투리인 토리는 두 지역이 같다냐? 우리 형님, 아, 겁나게 예의하셔라. 아, 보통 평안도랑 황해도 소리도를 묶어서 아, 서도 소리라고 혀도, 아, 평안도 민요랑 황해도 민요가 쪼개 다르다고는 합디다. 아,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 토리를 더 여러 개로 쪼개서 보기도 한다든지, 아, 우돌은 전문가가 아닌 게 그냥 서도 소리는 수심과 토리다, 이 정도만 알아도 훌륭하지 않겠으라? 그래? 하하, 아, 그럼 난 복잡한 건 딱 질색인게, 아, 그 나머지 토리들도 그냥 하나로 묶어불면 좋겠구만.
1: 으미, 우리 형님 천지신디요. 아, 그걸 어찌 아셨다요? 아, 진짜로 우리 한반도 동쪽 지역들은 저 위쪽 함경도부터 강원도, 경상도까지 싸그리 묶어서 그냥 동부민요라고 합디다. 아, 그게 귀찮아서 다 묶어본 것은 아니고, 아, 토리가 같아서라든지, 아, 그 무엇이더라? 메달인가 미나리인가 뭐 그런 이름이 있던디요?
0: 뭐셔? 미나리? 야야, 그러고 본게 저 경상북도 청도에서는 말이다, 아, 삼겹살을 구워서 미나리에 싸먹더라. 이 미나리 토리지 것이기 뭐 메달이 토리지도 마, 그렇고럼 그게 맛깔나는 소리인가? 아, 더 자세히 알아야 겄으니, 아, 저 풍요 사전 갖고 와서 빨리 딱 펼쳐봐라, 잉?
2: 네, 오늘도 풍요 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1: 그렇고럼 그게 맛깔나는 소리인가? 아, 더 자세히 알아야 겄으니, 아, 저 풍요 사전 갖고 와서 빨리 딱 펼쳐봐라, 잉?
2: 네, 오늘도 풍요 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메나리 토리 또는 메나리 쪽, 메나리 째 등으로 불리는 음악 양식은 함경도부터 경상도, 강원도까지 한반도 동부 지역 민요와 무가들에 두루 나타나는데요. 서도 민요의 수심가 토리나 남도 민요의 육자배기 토리처럼 메나리 토리라는 이름도 민요의 제목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런데 수심가나 육자배기가 그 지역 전문 소리꾼들이 즐겨 부른 통성 민요인 것과 달라요.

감사합니다.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당첨자께서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샵 030이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방송 시간 중에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음악 한 곡 더 듣고 김용호의 풍류 현장으로 이어갈게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 해령입니다. 해령은 궁중 정악곡으로 세종 때 여민락을 변주한 곡이죠. 함께 감상하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떠나간 임에 대한 그리움,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아쉬움, 청춘을 잃어가는 안타까움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낸 우리 민족 특유의 정서입니다. 한우백년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민요 가운데에서도 신민요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그 음악적 뿌리를 들여다보면 전혀 낯선 노래가 아니죠. 강원도 아리랑과 정선 아리랑에서 들을 수 있는 선율적 특징이 곳곳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리랑 계통의 민요에서 파생된 노래로 보거나 아리랑 세상, 별조 아리랑에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로 이어지는 후렴구를 덜어내고 새로운 노랫말을 얹은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 한오백년은 근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노래이면서도 강원도 일대에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민요의 음악적 정서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한오백년의 선율은 태백산맥 동부지역 민요에서 흔히 나타나는 메나리조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낮은 음에서 시작해 소박하게 흘러가죠. 크고 화려하게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낮게 그리고 천천히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강원도의 산과 들, 태백산맥 동쪽 지역의 음악적

써야 하는 즈음이기도 해서 오늘 산책길에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애틋한 마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라면 오늘 전화라도 드려서 안부 전해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통지원의 국악산책,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FM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평일 시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 음악, 사회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와 음악 함께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이 시대의 새로운

안의 숨은 꽃이라는 음반의 이름은 양귀자의 소설 숨은 꽃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검건지자 권민정은 이 음반의 프롤로그를 썼는데요. 그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친 신이 돌아오는 자리, 귀신사에서 만난 인연, 그리고 힘겹게 찾아 헤매었던 꽃 한 송이는 바로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울려나오는

할 땐 높은 음으로 세상 어느 소리와 함께여도 오랜 세월 묵묵하게 길잡이가 되어준 검은고는 내 안에 숨은 꽃이다. 이렇게 썼는데요. 이런 의미를 작곡가 송지훈에게 전달하고 그가 쓴 곡 8곡을 이 음반에 담았습니다. 오늘 그 음악들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첫 곡은 송지훈 작곡의 육자배기 끝없는 기다림이란 제목의 곡입니다. 작곡자는 이 곡을 남도민요 육자배기와 흥타령에서 님을 기다리는 애절한 마음을 담고자 했습니다. 그 애절함이 검은고의 대점으로 무심한 듯 내려치는 그런 부분에 잘 담겨 있는데요. 빗소리도 임의소리, 바람소리도 임의소리, 행여 임이 오시려나 고운님을 기다리다. 이런 노트도 남겨놓았습니다. 검은고와 피아노, 첼로의 대화처럼 이루어진 서정적인 음악인데요. 송지훈 작곡의 육자배기, 끝없는 기다림 듣겠습니다. 권민정의 검은고, 송지훈의 피아노, 최정욱의 첼로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송지훈 작곡의 육자배기 끝없는 기다림 들으셨는데요. 권민정의 검은고, 송지훈의 피아노, 최정욱의 첼로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남도민요 육자배기와 흥타령에서 님을 기다리는 애절한 첼로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남도민요 육자배기와 흥타령에서 님을 기다리는 애절한 마음을 노래하는 그 애틋한 마음을 담아 만든 곡입니다.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송지훈 작곡의

경상북도 민요 상주 아리랑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음악이죠. 상주 아리랑 미로 그 헤매인 날들 들으셨는데요. 권민정의 검은고 송지훈의

경상북도 민요 상주 아리랑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음악이죠. 상주 아리랑 미로 그 헤매인 날들 들으셨는데요. 권민정의 검은고, 송지훈의 피아노, 최정욱의 첼로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송지훈 작곡의 검은 고와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음악, 매화 피고 질 때에 들으셨는데요. 권민정의 검은 고, 송지훈의 피아노, 최정욱의 첼로, 조아라의 바이올린, 안지원의 비올라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송지훈 작곡의 검은 고우와 피아노를 위한 밴노래 판타지 들으셨는데요. 권민정의 검은 고우, 송지훈의 피아노, 박천지의 퍼커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제25회 해남 전국 국악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고요. 지난 2017년에 임동식 편 검고산조 음반을 발매한 바 있습니다. 전주 시립국악관현악단의 상임단원과 전북대학교 한국음악과 외래교수를 역임했고요. 현재 검고연주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곡들을 작곡한 작곡가 송지훈은

남원시립국악단의 연주로 9월 19일까지 남원에서 공연됩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 오늘은 거문고연주자 권민정이 2021년에 발매한 음반 권민정 거문고 창작곡집 거문고 내 안에 숨은 꽃에 담긴 8곡의 음악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이번에 거문고 산조 듣겠습니다. 정대성류 거문고 짧은 산조 준비했습니다. 정대성류 거문고 산조는 여타 산조에 비해서 늦은 시기인 1980년대 후반에 형성됐습니다. 정대석은 다양한 산조의 유파를 두루 섭렵한 분이고요. 특별히 뛰어난 작곡 실력을 지닌 분이라서 그의 산조에는 그가 섭렵한 다양한 산조의 장점이 두루 수렴되었고요. 아울러 그의 음악성이 제대로 구현이 됐습니다. 정대성류 거문고 짧은 산조 듣겠습니다. 정대석의 거문고, 김정수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가 섭렵한 다양한 산조의 장점이 두루 수렴되었고요. 아울러 그의 음악성이 제대로 구현이 됐습니다. 정대성류 거문고 짧은 산조 듣겠습니다. 정대석의 거문고, 김정수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때여 주윤한 일반 문무장대상에 모여 앉아 군병 조발을 예비할지. 이날 간간 그녀의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동커날 주윤 노숙 따려왈 공명이 나를 속였다. 융동 때에 동남풍이 있을 소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 듯 토요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재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군자라. 그러한 군자 영웅이 이런 대사의 거짓말로 남을 어찌 속일 리가 있으리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빠리만!

전할 이놈 군사야. 예. 공명이 어디로 가더냐? 자. 저 군사 여짜오대 바람을 거둔 눈물이 불고 밟았고 인듬으로 가더니다. 두 장소 보를 내어 그러면 그렇지. 지대 자산 중에 거던 종천 강하며 종지 줄을 따. 제가 그대로 도망갈까 다나로 쫓아가니 마음으로 가더니다. 두 장소 보를 내어 그러면 그렇지. 지대 자산 중에 거던 종천 강하며 종지 줄을 따. 제가 그대로 도망갈까 다나로 쫓아가니 만경 창파 넣어준 마라. 물결은 흉흉건디 공명은 내거 종적 무카차이연을 수조를 불러 이놈 수조라. 예. 공명이 어디로 가더냐? 아니 수조를 등은 공명은 모르오나 자 이들 오시방 하늠에 있네.

0: 세상이 분홀래요. 선생은 어찌 저런 범람한 놈들을 독전에다가 두었니까. 소장 하살 끝에 저놈의 배아지를 산족겨돌아오리다. 공명이 말로오며 아니 그난 양구가 지낼 생각하야 죽이듯 마르시고 놀래여서나 보내소서. 자룡의 분을 참고 손미 우뚝 나석 이롬서성 저금봉아 상산 조자룡을 안온다 모르는다. 우리나라 높은 선생도 이 나라 들어가 유공이 많았거든 은혜는 생각지 않고 회고자 따르느냐. 너희를 죽여서 마땅하되 양구가 지낼 생각하야 죽이듯 난커니원 나우 수단이란 해보아라. 가는 데 머무르고 오는 데 바라보며 벽보가 내가 드든 마드 장공 철자를 매겨 비정피팔하고 흉어 복실하고 태투를 속이고 공무배거들며 주먹이 터지게 좀 동을 꽉 끼고 삼지의 힘을 올려 궁연을 가르르르르르르 금이단식 청일발 깍지손을 떡대니 번개가 짓바른 살이 해상으로 비루루루루루루 서성단매돌 콕도대와 직근무래가 푸
1: 아,
0: 오는 배 가르

출렁 출렁 퇴당 그러죠 본국으로 떠나간다 자룡어 거동바라 으게 등등가야 활든 팔 내리고 깍지 손 올려 허리 짚고 웅성으로 고령하되 이놈들 단양 장판교 싸움에 아두른 팔 내리고 깍지 손 올려 허리 짚고 웅성으로 고령하되 이놈들 단양 장판교 싸움에 아두를 품에 품고 빌마 단창으로 유국적 병신만 대병을 한 칼에 무찌렀던 상산 조자룡이란 명망도 못 들었는다 너희를 죽일 것

만 일이죠. 이웃집으로 나누어주는 쟁반 구부로 막아내고 8월에 드는 해 9월에 9일날 국화능조를 많이 빚어 서이웃쌤님 오셔다 삼당 자리로 막아내고 9월에 드는 해 10월에 삼딸이라 좋고 좋나를 가리워서

모기가 알을 낳고 자라던 물웅덩이마저 말라붙었던 겁니다. 기온이 33도를 넘으면 모기의 활동이 떨어지고 또 35도를 넘으면 번식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사람도 지쳤고 모기도 지친 여름.

만나보겠습니다. 남사당놀이의 여섯 종목 가운데 하나인 덜미입니다. 이 덜미는 남사당패가 연행해온 전통 인형극으로 꼭두각시 노름 또는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박첨지 노름이라고도 불립니다.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 민속 인형극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큰 연인데요. 덜미의 이야기 중심에는 박첨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박첨지는 팔도 곳곳을 돌아다니고 노래와 재담을 즐기는 인물입니다. 그가 여러 인물과 만나며 벌이는 일들이 덜미의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데요. 전승본 가운데 하나인 심우성본을 기준으로 보면 덜미는 크게 두 마당 모두 일곱 거리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가 박첨지 마당이고요. 박첨지 유람거리, 피조리거리, 꼭두각시거리, 이심이거리 이렇게 네 거리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 평안감사 마당에서는 매사년

첫 번째 박첨지 마당의 앞 세 거리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제1거리 박첨지 유람거리입니다. 이름 그대로 박첨지가 등장하면서 놀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대목입니다. 팔도를 돌아다니는 박첨지의 모습과 그가 주고받는 말과 노래를 통해 주인공 박첨지가 어떤 인물인지 자연스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제2거리, 피조리거리에서는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놀이판이 한층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3거리, 꼭두각시 거리에서는 박첨지의 아내인 꼭두각시가 등장하는데요.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던 박첨지와 꼭두각시의 관계가 드러나고 박첨지가 젊은 첩을 얻어 생활했다는 이야기도 이 대목과 연결됩니다.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서는 이 박첨지를 한 곳에 머물지 않고 팔도를 유람하며 젊은 첩을 얻기도 하는 인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박첨지 개인의 삶과 주변 인물들의 관계가 얽히면서

0: 아따님 밤중 가운데 사람 많이 모였구나.
1: 사람이야 많건 적건 간에 웬 영감님이 남의 노름처에 나와 난가 있더듯이요?
0: 날들어 웬 영감님이 남의 노름처에 나와 난간이 있더더냐고?
1: 그려!
0: 내가 웬 영감이야.

0: 어디 어디 다니셨어?
1: 뭐 어디 어디 다닌 것을 또 이리란 말인가?
0: 그렇지.
1: 아따 그 사람 참 똑똑이다 그러고 싶은 모양이구나 그래야.
0: 알려면 똑똑히 알아야죠.
1: 그럼 내가 팔도강산 구경 다닌 것을 저저히 이를 테니 한번 들어보게.
2: 한번 들어봅시다.
1: 남대문 밖을 쓱 나섰구나.
2: 나섰구나.
1: 7패 8패 돌무리 동족강의 아야곡의 신방들 남태령을 흘러머서니
2: 그래서
1: 갈 곳이 막연하더구나.
2: 그렇지.
1: 죽장 짓고

0: 밤테랑을 흘러 머서니
1: 그래서
0: 갈 곳이 막연하더구나.
1: 그렇지.
0: 죽장 짓고 망해 시노라 천리 강산을 구경 날째.
1: 좋지.

0: 그렇지.
1: 옳지, 옳지. 네, 알았어. 내가 갔다 들어오면 같이 살려고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하셨다고요?
2: 왜 기아집은 안 사고 우라질려나?
1: 아니,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2: 작은 마누라는 아느냐?
1: 작은 마누라요?
2: 그래.
1: 옳지, 옳지. 네, 알았어. 90월이 닥치면 김장하려고 마늘을 한 접 사두셨다고요?
2: 왜 후추 생강을 나서놓고 늑대가 하려갈 사람아?
1: 아니,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2: 야, 작은 네 핏내는 아느냐?

0: 단 둘이뿐이야. 여기 있으면 여러 손이 있는데 손 타니까, 아이고, 너 없으면 내가 못 살지. 얼추, 얼추, 얼추, 어이 들어가. 그 여보게!
1: 왜 부르고?
0: 아니, 자네 혹시나 우리 큰말은 어디다가 나갔는가, 그 혹시 봤어?
1: 봤지. 얼마나 슬피 우는지. 나도 슬피고 저 고개 모퉁이를 돌아가는데 참.
0: 아이고, 쟤네 그 정말로 봤어?
1: 그럼.
0: 정말이야?
1: 그럼.
0: 아이고, 일을 어떻게 하시면 좋겠는가, 그래야?
1: 쫓아낼 때는 언제고,
0: 어?
1: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서 어이거 이거래?
0: 여보게,
1: 망할놈이야.
0: 내가 하도 속이 시원해서 그러네, 그래야?
1: 예이, 고약한 영감아.
0: 나 잠깐 들어갔다 오겠네, 그래야?
1: 그러시오.

남사당 놀이 중 덜미, 박첨지 마당의 앞 세 거리 듣고 오셨습니다. 이 덜미는 인형극이지만 소리만 듣고 있어도 인물의 성격과 장면의 분위기가 제법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목소리와 재담 그리고 음악이 어우러지면서 눈앞에 작은 인형극 무대가 펼쳐지는 듯 하기도 합니다. 매주 일요일 우리 음악 한 곡, 우리 연희 한 장면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음악에 머물다. 오늘은 남사당 놀이의 전통 인형극 덜미의 박첨지 마당을 만나봤습니다. 다음 일요일에도

올라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 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까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전국 문화 이야기를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 소리입니다.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무용계에서 들려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요즘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춤을 향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발레와 현대무용, 전통춤까지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는 우리 무용수들의 이름도 낯설지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나는 무대 뒤편에는 국내 무용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용계 주요 단체와

현명한 소비와 꼼꼼한 자금 관리를 통한 재테크부터 신종 피싱 방지법까지 살펴봅니다. 티나게 끌어모아 태산으로 모아보는 시간.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꼼꼼한 자금 관리를 통한 재테크부터 신종 피싱 방지법까지 살펴봅니다. 티나게 끌어모아 태산으로 모아보는 시간.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아라연의 연주로 들으신 기적이었습니다. 오늘은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꼭 한 번쯤은 확인해야 할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어떻게 받느냐? 네, 기적이었습니다. 오늘은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꼭 한 번쯤은 확인해야 할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어떻게 받느냐? 네, 보통 한 해의 의료비를 다음 해 8월 말 무렵 최종적으로 합산해서 개인별 상한액을 넘긴 사람에게 사후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시흥 시립전통예술단의 연주로 들으신 동행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마무리 곡입니다. 추억 그리기 준비했습니다. 생황연주의 김효영입니다.

0: 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강수 글로사니여 천지무궁이라 원하는 금요 잔디 자일은 사바세계 남서는 부주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각내 각가정의 건국 엄명양의 부처 세라자손 권하리고 해로 백년

국악밴드 해랑의 연주와 소리로 비나리 듣고 왔습니다. 자, 같이 살아보자. 동거에 대한 노래입니다. 동거에 대한. 2000년대 초반, 90년대 말에는 쿨의 노래 같이 삽시다. 점포 만보가 있었다고 하면 2000년대 후반에 싱어송라이터 양양이 발표한 포크 음악 중에 또 같이 살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단순한 동거송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 뭐 우리를 둘러싼 생태적인 감수성으로 그 환경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넓은 시선으로 이 음악 함께 마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메시지의 노래 같이 살자. 양양이 노래하고요. 기타리스트 이상순이 어쿠스틱 기타를 곁들이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죠.

전에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정연이 속에 담겨 있는 음악인데요. 그 정연이 속에 국극단 이름이 메랑국극단이잖아요. 자, 두 곡 이어서 듣습니다. 박유빈의 내 사랑가, 메랑국극단의 사랑가입니다.

박유빈의 내 사랑가에 이어서 메란 국극단의 사랑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1부 끝곡 추노가랑의 도화라지입니다. 추노가랑 멤버 중에 한 사람 김철진의 18현 가야금 연주로 듣습니다. 도화라지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매미소리 잦아든 자리에 풀벌레 우는 반가운 소리. 혹독했던 여름을 견딘 자연이 숨을 고르며 건네는 다정한 인사입니다. 그러고 보면 계절은 언제나 한 발 앞서 우리를 찾아오죠. 하루하루 열심히 작은 변화를 쌓아가며 계절은 언제나 한 발 앞서 우리를 찾아오죠. 하루하루 열심히 작은 변화를 쌓아가며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가는 자연의 부지런함. 우리도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삶이 조금 더 새로워질까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야 비로소 가을이 찾아오듯 오늘의 땀과 기다림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깊고 아름답게 물들여주길 바라며 밴드 날다가 부르는 아리랑으로 날다를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임금의 단정한 선율에다가 낙엽 빠른 소리 등을 더해가지고 풍요로운 가을의 정취를 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트랙은 동사입니다. 핸드팬과 양금, 미디 사운드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핸드팬 소리가 좀 냉랭한 금속성의 소리를 들려주잖아요. 양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금속성 악기의 차가운 음색을 살려서 겨울에 적막하고 오묘한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음. 미디 사운드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핸드팬 소리가 좀 냉랭한 금속성의 소리를 들려주잖아요. 양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금속성 악기의 차가운 음색을 살려서 겨울에 적막하고 오묘한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곡 이어서 듣습니다. 추사, 동사.

창호의 드린 햇살 일요일 코너 새음원 시리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9년 새음원 김유진의 해금 첫 번째 트랙의 수록곡이었던 지영이류 해금산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트랙은 관악영산해상 타령입니다. 경쾌한 장단에 능청능청 탄력있게 해금선율이 이어지고요. 다른 영산해상에 비해서 음역이 높아요. 그래서 한층 더 산뜻하고 역동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 관악영산해상의 암영이 우리 그 김유석 선생님으로부터 배웠잖아요. 표정만방지곡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암영인 표정만방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악영산해상 타령 일단 딱 준비해놓고 이어서 들을 한 곡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인데요. 흔들의자입니다. 작곡가 조원행의 작품으로 2005년 해금연주자 안수련의 연주로 알려진 뒤 꾸준히 사랑받아온 곡입니다. 청주시립국악단에서 조원행 지휘자와 인연을 맺은 김유진 씨가 우리 지휘자님의 창작곡이 있네? 요거 한번 나만의 감성으로 풀어봐야지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두 곡 이어서 듣죠. 관악 영산해상 타령 또 흔들의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일입니다. 나른한 오후 뭐 할까 고민된다면 주말에 라디오 어떠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일입니다. 나른한 오후 뭐 할까 고민된다면 주말에 라디오 어떠세요? 여러분의 주말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입니다. 음악과 여행, 영화와 미술까지 다양한 문화예술로 여러분의 주말을 알차게 만들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말 사용설명서, 주말 오후 2시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 함께해요.

0: 나왔으니 목수는 유령이 어려워서 지금은 배우는 사람이 뜸해요. 뱃속으로 눌러서 나와야 하고 여러 가지 목을 내야 하는데. 생각 끝에 오여사는 목수는 유령 42가지를 정리하고 체록했다. 해설을 곁들이고 온갖 부호를 동원해 장구치는 요령, 거청과 새청의 종류를 세세히 분류해 놓았다. 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지 5년 만에 짜낸 과학적 교수 방법이다. 1990년 4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오복녀 명창이 정리한 42가지 소리의 유산을 이어받은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황해도 분들은 성향이 조금 부드러워. 그래서 소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평안도 분들은 호랑이의 비유를 해. 그냥 숲에서 바로 나온 호랑이 같다는 거예요. 급하고 세고, 뭐 여름에 수박 싸갖고 이렇게 가면은 아유 여기 안 무겁다, 아유 어디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수박이 좀 안 좋은 사람은 이거 이렇게 뭐 꼭지가 마른 거니 오래된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속으로 막 어린 마음에 서운해 죽겠는.

이렇게 떠는 거 1번. 이 이렇게 내려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42까지였는데 뒤에는 이렇게 보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거 뭐 어린마음에는 이런 악보 어딨어? 이런 악보가 이거 누가 보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테이프 하나를 주셨어요. 이거 42가지 목숨 기법이다. 풀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아, 근데 내가 이제 논문을 써도 해야 되는데 그림용 어린마음에는 이런 악보 어딨어? 이런 악보가 이걸 누가 보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테이프 하나를 주셨어요. 이거 42가지 목숨 기법이다. 풀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아, 근데 내가 이제 논문을 써도 해야 되는데 그림용 식임새에 관한 연구를 좀 한번 써봐. 서원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려니, 아, 어머니 선생님 그게 있는데. 그 테이프가 어디 있냐?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 테이프가, 하,

예전엔 여행하면 어디론가 먼 곳으로 떠나는 여행만을 먼저 생각했는데요. 요즘엔 패턴을 많이 바꿔서 가까이 있는 곳으로 나들이 가는 걸 선호한다고 합니다. 굳이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고궁이라든지 박물관, 전시장, 화랑 같은 곳을 찾아 알뜰한 기행을 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오늘 같은 일요일이라면 그런 나들이하게 아주 적합한 날이 아닐까 하는데요. 문화유적 감상도 하고 안목도 넓히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알뜰한 나들이 우리도 한번 따라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네요. 오늘 첫 곡으로 기악합주 남도 사면 준비했습니다. 변정섭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